IMF 시절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순간에 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집에도 못 갑니다. 차마 이 내 아내와 내 얼굴만 바라보고 사는 이 아내와 이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우리 가족의 생계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참 아주 그 어려운 그 상황에 접해 있던 그 중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뭐 한창 때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당장 내 아이들과 또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참 고민하면서 방황하면서 집에도 못 가면서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그래요. 그래서 탄식을 했답니다. 또 수십 년을 저축해가지고 막 전략해가지고 겨우 조그만한 아파트 하나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아, 내 집 마련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장식하고 좋아가지고 막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집을 살 때 얻은 그 큰 융자금 이것이 이게 낼 돈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슴 치며 탄식을 했답니다. 돈 많은 부잣집에 시집간 딸이 1년도 못 돼가지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소방 맞고 울면서 친정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도 기가 막혀서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붙들고 함께 울면서 탄식을 했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런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음하다, 고통을 짓다, 한숨을 짓다 뭐 이런 뜻으로 나타나 있지만 한숨이 의미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탄식은 무엇일까?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까? 인격.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만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언제 근심을 합니까? 언제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시면은 성령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어떻게 살건 여러분의 욕심이 많고 죄가 많고 거짓말하고 뭐 멋대로 살지만 어디 한번 가서 그냥 한순간에 뭐가 휩쓸려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과의 인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아내와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물 갖다 주고 아무리 내가 말로 이야기해도 내 이 마음이 잘못되었다면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근심해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아는데 탄식은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좀 찾아봤더니 성서, 그러니까 신약 성서 이외에 탄식이란 말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예레미야 4장 31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을 탄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그 진통하는 모습이 탄식이고 에스겔서에 또 가니까 26장 15절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탄식이다. 아파가지고 끙끙하는 그게 탄식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위한 탄식 이런데 이 말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의 학자죠. 필로라는 사람은 노예 상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영혼의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이 탄식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또 유대인의 역사가죠.

0: 증자이기도 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탄식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자존심인 성전을 그냥 무참하게 다 파괴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때로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술을 정말 누구나 해야 되는데 이 상상력, 이 사람들이 그냥 뭘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상력을 위해서 주문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때 탄식한대요.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도 탄식입니다. 또 우리가 본요 22절 그 앞에 있는 피조물의 탄식과 비슷하죠.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제한된 모습으로 우리가 또 탄식한다. 유혹받으면서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을 또 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의 성령의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성령의 탄식은 우리의 기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가슴 아파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탄식은 여러분의 기도와 관계가 됐다는 것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탄식으로 도와준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의 기도와 관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문득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뜻에 맞도록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탄식하신다. 근데 왜 탄식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뭐가 연약한 건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연약하다는 말인가? 여러분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은 하지만 이 마음으로 믿겨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여러분이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지. 바로 그때에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간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내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 많겠죠.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죄 가운데 사니까 뭐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 가지 이유로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기도에 임하셔서 대신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왜 물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프랙티스, 그냥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이 하루 세 번 기도해야 돼요. 그냥 유대교 그냥 전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종 한 번 막 떠들었어요. 왜? 기도 시간 됐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리스트를 쫙 꺼내고 막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크게 기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면은 내 것은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그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샐러리를 자르면 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직장이 잘 되면 내 또 샐러리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돼요. 회사가 어려운데 여러분 뭐 나도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 됐으면은 그 회사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냥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회사 직원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더 큰 것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이걸 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위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끝까지 간청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강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거 여러분 다 해주십니까? 아이가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가 친다 그래서 그 아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 있습니까? 너무 지혜로우나 마나 하여튼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탄식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해주는 이 마음을 네가 아냐? 네가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해주지 못하는 내 심정을 이러면 네가 아냐? 탄식을 하죠. 내가 탄식을 하면서 가슴 아파할지언정 그놈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대신 탄식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미국에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도사로 있었던 그 시절에 저희 교회 한 분이 이제 그 당시 유공이라는 그 정유회사에 이사로 계신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이제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뭐 남자들 바쁘고 그러니까 못 나왔죠. 근데 거기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제 기억은 국민학교인데 몇 살인지 모르겠고 아이가 한 국민학교 한 2,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그냥 뭐 어린아이가 뭐 어른들이 뭐 그런 건 얘기하지만 이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린아이가 뭐 왜 그런 병이 걸린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냥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부모님도 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엔 그 아이가 그냥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 아이가 그렇게 정말 오랜 투병을 하면서 몇 달을 고생하면서 떠났는데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얘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 이 생각에는 그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켜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 그 말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병이 나아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병 낫고 예수 잘 믿고 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정말 헌신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 것이다. 여러분과 내 기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때에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이 성령의 탄식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실제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이 성령의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아내가 이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애들이 공부하면서 힘든 거 우리가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를 이 자녀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성령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 삶 속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나는 정말 이거 싫습니다. 이건 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될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거기에 질문도 좀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왜?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면서 대신 간구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의도했는데 이런 선한 방법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르게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도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참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닌데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거 기도한 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무한한 신비를 말해줍니다. 기도만 하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억제할 수 없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속부터 일어나오는 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의 신비를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이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너무도 진실한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아주 깊은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막 떠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갈 텐데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그래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준비하며 지혜롭게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고 싶고 뻔한 건데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 아니면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건 모르고 그냥 이 땅이 좋다고 오래 살 것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했을 때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심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지. 기도의 무한한 신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구할 수 없는 그 무엇까지라도 탄식하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아 평소에 이게 마음에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하고 두렵던 사람이 걱정 근심하던 사람이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눈 갖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 정말 이 문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정성껏 기도해보세요. 끈질기게 기도해보세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뭔지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구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대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탄식은 여러분과 나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도 원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밑으로 가시면 27절 하반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제대로 기도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말대로 그냥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중언부언 떠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합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너는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야, 정말 너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조금만 눈을 좀 넓혀봐라. 여러분과 내가 욕심대로 이루어질 때 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과 내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은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대로 구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기도해 줘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빗나간 생각을 바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좀 멀리 보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고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시면 요거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걔가 원하는 것 다 줄 부모는 없습니다. 탄식합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너에게 그건 해주지 않지만 네가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할 거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스포일 그냥 애들 원하는 거 다 해줘서 걔 인생 망치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뭐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냥 얘 아이들 앞에 그냥 다 열려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방문할 수 있고 지들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장상도 하지 못할 것들이 여러분의 아이들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아이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그저 별짓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의 판단과 지혜와 아이들의 그런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에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빗나간 것, 호기심에 빠져, 이 인간의 부패한 심정에 뭐 그런 거 보고 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빠져 들어갑니다. 마약으로 들어갑니다. 그 더러운 모습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부모가 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놈은 못하게 하면 난리죠. 이놈은 뭐 죽겠다고 난리죠. 아버지를 원망하겠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불평하겠죠. 당연하죠. 아버지는 탄식하는 거예요. 이놈아, 이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은 만족하고 지금은 좋아서 어쩔 줄 뭐 펄펄 뛸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것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탄식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은 순수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고 이해가 안 되다. 성령은 기도할 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이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든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는데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은 딴 데로 가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 길이 선한 길이니까 너 따라 이렇게 하시는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원하신다면 정성껏 기도하세요.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탄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수십 년 전 미국의 작은 부도난 방송국을 인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온 세계를 통해 수많은 지역 방송국과 또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독교 방송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오신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방송 선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성경적인 기준에서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과 또 엄선된 찬양으로 세속화된 음악에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고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믿는 바는 저희가 올바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의 파수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일어나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상징적으로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해당되는 거예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0: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0: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 들릴레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0: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1: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0: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그 대학 졸업 명연설로 꼽히는 연설이 그 세 편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이 그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2008년도에 있었던 조앤 롤링이라고 그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아닙니까? 이 조앤 롤링이 했던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이 이것도 명연설로 꼽히고요. 그런가 하면은 2011년도에 있었던 코난 오브라이언의 그 다트머스 대학 졸업 연설. 이렇게 세 편의 졸업 연설이 이게 명연설이었다. 이렇게 그 손꼽히는 연설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명연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연사도 다르고 또 전했던 학교 학생도 다 다르지만 그 연설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바닥을 친 후의 회복. 이 두 가지가 강조되던 연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그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닥을 친 후에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던 그 연설가들이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다 본인들이 그런 실패와 아픔의 과정들을 직접 다 겪었다는 것. 이게 또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 또 해고, 또 사업 실패 이런 아픔을 많이 겪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앤 롤링은 가난 속에서 싱글맘 생활을 이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코난 오브라이언도 17년 동안이나 일했던 방송사에서 떠나는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사람 모두 벼랑 끝까지 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가지고 우뚝 서게 되었다. 아,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읽은 그 바운스 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바운스 백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병 혹은 곤경에서 다시 회복되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바운스 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역경 속에 고난 속에 다시 회복되는 많은 사례들을 그 책에서 열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제가 그 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 이걸 말하는 이 회복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력이 강한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미 인간으로 태어날 때 그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적응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임상 심리학자 조지 보나보라는 분이 뭘 조사했는가 하면은 9.11 테러, 또 자연재해, 또 사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이나 딸을 잃거나 또 배우자를 잃거나 이런 그 슬픔을 당한 분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0: 될까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이제 가까운 친구나 또 가족이나 또 자식이 죽으면 평생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보나보가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별 이후에 다시 원래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또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하더라.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바운스 백이라는 것, 원래의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도 다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운스 백과 비슷한 용어로 탄성력 혹은 회복 탄력성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탄성력을 그 심리학 용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 이렇게 탄성력을 풀이하는데요. 그 사전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논문 하나를 거기다 붙여놨는데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의 앞부분이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초기 이론의 가정들 중 하나는 어려운 가정 환경이 불가피하게 성인기에 건강하지 못한 성격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심리학이 전제로 하고 있는 중요한 그 기초 전제 아닙니까? 어릴 때 사랑을 잘 못,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어릴 때 극심한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지거나 하는 이것이 그 사람 삶에 평생의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지만,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최근 몇몇 연구들은 어려운 유년기의 환경이 꼭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놀라운 것은 매우 힘든 가정에서 자라난 몇몇 어린이들이 꽤 적응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만성적 가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정신병리, 학대, 그리고 전쟁 중에 사는 것 등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잘 성장한다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 발견은 몇몇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유의 그 회복력과 관계되는 책들을 몇 권 구입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너나 없이 우리 내면의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이 어떤 좌절이 밀려오고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혹은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는 능력, 이 회복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저에게 다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장착해 주신 이 회복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바운스백이라는 책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깨질 것인가? 튀어오를 것인가? 여러분, 이 제목이 갖는 전제가 뭡니까? 똑같이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바닥에 곤두박질 쳤지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신앙이 주는 힘이라는 것은요, 뭐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무난하고 평탄하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또 애들도 별 뭐 부모 걱정 끼치지 않고 잘 사는 거기서는 신앙의 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둑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쳐질 때,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애는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쳐서 들어오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럴 때 여러분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력이 있는 인생인가? 이게 우리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잣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절망이에요. 오죽하면은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겠나고요.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저녁마다 절망하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한번 은혜 받으면 평생 가는 수명이 평생 가는 그런 작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은혜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지만 좀 이따가 집에 가면은 또 절망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아침마다 새로운 거. 한번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이 회복력이, 이 기능이 다시 작동이 되는 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자리 들어갈 때는 또 내 꼴이 너무 한심하고 참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도이다. 여러분 이 기능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지금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누가 저보고 지금 그 삼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삼손과 관련한 기록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 22절을 내놓을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 말씀이 주는 그 묘미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2절 말씀이 언제 등장하는 말씀인가 하면은요, 바로 그 앞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거예요. 그렇게 그 낙이 특표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의기양양했던 그가 머리털 잘리고 눈 뽑히고 지금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기에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손에게 이거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읽었던 22절,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다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여러분 그 21절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인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21절로 그렇게 기록을 끝내질 않고 그 다음에 22절을 슬쩍 하나 더 덧붙여 놓는,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묘미를 느끼는 게요, 이 머리카락은요 자라기는 하는데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머리카락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 난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시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거 신경과민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으로는요 도대체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걸. 한 번씩 우리 남자들은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발소를 가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 이발소는 그다음부터는 안 가요. 귀찮아가지고. 그 이제 한 달 정도를 이제 버티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제 피곤해서 이제 눈 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도 안 되는데 머리까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막 너무너무 낙심이 밀려오지만 그때 저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지나면 이 인간이 엉망으로 만드는 내 머리카락 다시 회복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절망하지 않고 돈 주고 나오는 거에 막 그냥 그 가게를 뒤엎고 막 죽이듯이 달려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성경이요, 눈으로 보여지는 팩트, 지금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그 팩트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다가 너무너무 친절하게도 22절을 부연해 놓는 게 성경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사실을 성경이 깨우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에 눈 뽑히고 맷돌 돌릴 때 겪어야 되는 고통을 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겪는 아픔과 이 고통스러움은 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저녁에는 좌절했다가 아침에는 회복이 됐다가 또다시 말씀 들으면 힘이 났다가 금방 집에 가면은 또 낙심이 됐다가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자라있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 자빠지는 거, 잠시 넘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절대로 이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처지를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 회복력을 위한 한 두 가지 정도 그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아픔이 올 때 마치 인생이 그냥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 21절이요 삼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거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건 절망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삼손의 비극적인 이 절망이 드라마틱한 대반전, 이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우리 미련한 이 둔감한 우리의 감각으로는요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릴 때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요, 그러나 삼손은요 머리카락 잘리기 훨씬 이전서부터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20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델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상징적으로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기 특별 하나로 그 적들을,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바세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허황한 생각에 빠지는, 이게 오늘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맷돌 돌리는 삼손의 그 비극적인 현실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그 절망적인 사건을 자각하는 도구로 쓴다면 그건 영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제가 종종 그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거는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고난이 저절로 우리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고난이지 그게 축복이냐고요. 고난이 축복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절망적인 눈뽑힌 맷돌 돌리는 이 상황이 오래전에 나를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져버린 내 초라한 상황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러면 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단어는 그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4장은 오늘 본문 이상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빠져가지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려. 이건 뭐 이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앙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가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또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이것들이 또 목숨을 잃고, 얼마나 타락을 했는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담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않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원래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든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갑옷에다가 그 단어 앞에 이라는 부정어를 넣어가지고 이 갑옷, 다시 말해 영광 없음, 내 인생도 끝, 우리 가문도 끝, 이스라엘도 끝, 하나님이 떠나버린, 저주받은, 절망적인,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아들을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름으로 그냥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는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죽고, 그렇게 의지했던 종교 지도자였던 시아버지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그 언약궤 그 적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거는 너무 이해가 돼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이가봇, 누가 봐도 이건 이가봇, 저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자, 그 상황에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우둔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희망은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뺏겼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가봇 시대 맞습니다. 교회 꼴을 한번 보세요. 이 목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비참한 평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북핵 그러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희 온 가족은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로부터 우리 형제들은요, 막 한 걱정이에요. 아들이 동생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막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혹시 집에 그 라면 싸놓은 분 계세요? 뭐 여행 가려고 샀겠지. 북핵이라서 뭐 라면 싸놓고 생수 사놓은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뭐 하도 옛날부터 자꾸 뭐 김정일 때부터 북핵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도 우리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북핵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그 상태를 보면서요. 이게 딱 영적인 상태예요. 최근에 저는요. 그 우연히 그 무슨 그거를 무슨 TV라 그럽니까? 연속극 하나를 보다가요. 근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 무슨 그 미국의 그 저질 영화에나 나오는 그게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한 네다섯 명 학교 근처에다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하는 그런 걸 스토리로 했는데요. 이게 옛날에 나온 거래요. 그 프로를 보다가 제가 정말 내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애들이요, 뭐 대놓고 남자한테 가가지고 뭐 섹스하고 또 하나는 또 임신해가지고 또 가고 뭐 제가 본 프로만 그랬는지 계속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 안 봤으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저질 미국 그 영화에나 나오는 것들이 우리 한국의 드라마에서 그거 TV에 나오고 있는 걸 보고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놀랐고요. 바로 그 다음에 내 목사라는 내 자신이 처참해졌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뭐 성추행한다 어쩐다 뭐 건축 어쩌고 뭐 맨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던 동안에 사탄은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잡아먹는 어디까지 왔느냐 안방에까지 이제 뭐 해주고 뭐 절겨라 섹스가 뭐가 잘못이냐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뭐 오늘 만났든 내일 만났든 중요하지 않다 너무너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지 헷갈리는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지금 혼란 그 자체예요. 뭐 혼란이라도 하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여러분 무슨 목사가 무슨 뭐 짓을 했다. 무슨 목사가 누구를 임신시켰다. 무슨 TV 시사 프로. 내가 민망해서 내가 못 보겠어. 보다가 우리 애들도 확 딴 데로 돌려요. 막 이건 막 이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적으로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한테 끊임없이 이메일로 청년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절망적인 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애가 임신을 하고 그러면 그 방송국이 책임집니까? 마음대로 절개라고 떠들었던 그 사람이 대책 없이 그냥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 아무 대책도 없다가 임신이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방송국이 그 책임집니까?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처참해졌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북핵을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지만 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이가봇 시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미어터지게 모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힘 하나 쓰지 못하는 머리 깎인 삼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람만 많이 모을 줄 알았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냐고요. 이 힘을 잃어버린 머리 잘린 삼손 같은 내 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목사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이가봇 시대에 어디선가에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고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얘들이 영 아니지만 아버지 이 아이를 사무엘로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회복을 위한 두 번째가 뭡니까? 그 희망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 되돌리기, 마음 되돌리기. 제가 여기에 마음 되돌리기에 왜 강조점을 뒀느냐 하면은, 아, 제가 그 삼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 마음을 다오잖아요. 니들이 여기까지 와주는 거 참 고마운데, 이거 추석 끝나고 피곤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니들이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는 네 마음을 다오예요. 아, 그런데 제가 덜릴라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요, 여러분,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덜릴라도 삼손에게 요구한 게 마음을 다오였더라고요. 자,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네 마음을 다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네 마음을 다오. 근데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게 뭐냐?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요, 네 마음을 다오 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뭘로 갚아주시느냐?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결과는 혼미한 정신의 회복이 되고 소생되는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덜릴라가 삼손에게 마음을 달라 그래가지고 삼손이 덜릴라에게 마음을 줬더니 덜릴라는 삼손의 마음을 받자마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한 주일에 여러 번 세상에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덜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눈 뽑힌 사람들이 울면서 찾아오는 걸 상담하는 게 제 일이에요. 최근에도 저랑 연배가 비슷한 남자분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그 고위관리 높은 자리, 높은 학력, 외국 유학, 너무너무 멋진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너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 뽑힌 삼손이 된 건 줘야 되는, 줘서는 안 되는 덜릴라에게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사, 장로, 그 타이틀은 그럴듯하지만 줘서는 안 되는 덜릴라에게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마음을 줬다가 그 세상, 타락한 세상에 내 마음을 함부로 지멋대로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브로큰 하트라는 말이 저는 제일 슬픈 단어예요. 덜릴라에게 내 마음을 줬더니 이게 내 마음을 지멋대로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깨진 사람이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밥을 굶어서 지금 마음이 깨졌습니까? 주어서는 안 되는 덜릴라한테 마음을 줬기 때문에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깨져버린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눈물의 경험을 여기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까 바닥으로 내 마음이 내동댕이 쳐졌는데 거기서 깨져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력,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깨진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데 두 여인이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여인에게 무슨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부탁을 하느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뭘 부탁합니까? 그 두 여인한테? 니들 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좀 전해라. 거기서 나 만나겠다, 내가 만나겠다고 좀 전해라.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지금, 빨리 가서 이리로 오라 그래라 그러질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타락하고 변질하고 뿔뿔이 도망가고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졌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제자들을 지금 이리로 오라 그래라, 부활의 현장으로 부르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느냐? 등산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등산하다 길 잃어버리면요, 지 감각으로 길 찾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길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처음으로 가야 돼요. 출발했던 그 장소. 왜 갈릴리일까요? 오늘 여기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처음 그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가슴 떨리던, 내가 이 남자만, 이 여자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내가 이 여자와 더불어, 이 남자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이라 그 약속만 지켰더라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왜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요? 위기를 만난 가정가정마다 그 가슴 떨리던 첫사랑의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이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해산했는데 지금 그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도 하나예요. 주님의 음성,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분당 우리에게 처음 개척하고 이렇게 사람 모이기도 전이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하니까 입간판도 하나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은 몇 모이지 않아가지고 설교하면 막 에코가 나가지고 막 울려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되던, 참 겉으로 보긴 초라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다 돌아가고 이 텅 빈 자리, 불 끄고 침침한 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간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지으면서 노래 불렀던 그 15년 전 하나님은요, 사람 많이 모이고 이름 알려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변질돼 있는 저에게 종종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목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사람들 얼마 모이지도 않고 건물도 없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 답답하던 그 시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반주도 없이 홀로 눈물 지으며 부르던 그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 회복을 원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1: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그 자리.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진실로 회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져버린 것 같지만 그렇게 깨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튀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력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첫사랑 그 갈릴리로 내 아내 손붙잡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2: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어떠한 주제이든지 가슴에 품은 고민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승, 또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스승. 이러한 스승이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의 영향력이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현재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오늘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하셔서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익두 목사나 이기품 목사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죠.
1: 한바탕 소란을 빚은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장로의 호통으로 안정을 찾았다. 문제를 일으킨 남봉꾼 덕세는 길선주 장로 앞에 기세를 피지 못하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과 교회를 급히 떠나가 버렸다.
2: 아저 장로님, 괜찮을까요? 덕세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3: 이 아주 독한 자인데 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4: 걱정 마시라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이제 덕세도 제 어머니의 죽음의 사실을 알았으니까니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겁니다. 자자, 날래 들어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오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0: 니브라우 덕세, 이젠 어가는 거디? 아무 득도 없이 교회당에서 나왔는데 요거 이거 쑥스러워 소리.
1: 에이, 쑥스럽길 마이가 쑥스럽네. 가서 놈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했으면 된 거 아니냐? 안 그러네, 덕세?
2: 고조 조용히들 해보라. 내려고 지금 혼란스러우니까니.
0: 자네? 오만일 때문에 그러는 거네?
1: 그 일이라면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인데 덕세 자네만 몰랐구만 기래.
2: 와 내게 말을 안 했네. 어? 와 말을 안 했어.
1: 몇 번이나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 자네가 도통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 않나?
0: 기래,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우리가 여러 번 그 얘기했디. 그런데 자네가 도통...
2: 시끄러워야. 다들 꺼지라오. 다들 꺼져.
1: 아, 덕세.
2: 내 말 안 들리네. 당장 꺼지라는 말 안 들리네.
0: 자자, 가자오. 기는 혼자 있으라오.
2: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야. 내 오만이는 저놈의 교회당 놈들이 죽인 거야.

0: 뭐야? 수포로 돌아가! 덕새놈이 뭘 했길래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1: 그게 말입니다. 덕새놈의 어미의 죽음을 놓고 길선주 장로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거 그냥 교회당을 나갔다고 합니다.
0: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한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1: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성과를 가지고 와.
1: 죄송합니다.
0: 우리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다. 이겐 어쩔 것인가?
1: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비록 덕세 그자가 일을 그르친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걸로 합니다.
0: 확실한가?
1: 그렇게 만들어야죠. 곧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2: 일본은 자의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했습니다. 자의단이라는 것은 경제협력을 위해 한국인들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기본을 하는 단체였지만 사실은 일본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단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의단은 경제협력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기독교인들과 기독사업가의 손을 뻗치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죠.
1: 길선주 장로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덕세란 놈이 우리 교회에 비판적이고 우호적이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번 일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3: 들리는 이야기로는 외놈들이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게 사실입니까? 외놈들이 덕세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이?
3: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1: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어디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4: 꼭 길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리 대충 물릴 일이 아닙니다.
3: 그거이 뭡니까? 대충 물릴 일이 아니라니요?
4: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가디요.

0: 이보라오, 덕세상? 무슨 문제가 있어? 덕세상답지 않게 의기소침해서.
1: 네,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일이 없소.
0: 덕세상, 일이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오. 응? 덕세상.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진 것으로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차림을 고치듯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BBM 방송은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말씀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아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BBM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말씀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mbi.org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병사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병사들은 산딸기로 연명하면서 숲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의 그 처절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용서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시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9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4: 제 9장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0: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중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극해 하느니라.
1: 제10장.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느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0: 제11장.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0: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1: 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에서 1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보면 요한복음 쉬운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봤거든요. 21장. 그런데 그 1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15절로 17절까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는 건데, 그 말씀을 한 번도 읽고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헬라어의 사랑으로 쓰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단어들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주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서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헬라어로는 적어도 세 단어 이상이 쓰이고 있다. 그 중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그 단어의 첫 번째로는 엘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에 있어 그들은 사랑의 의미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의미로 썼던 것이죠.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의인화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실상 그들이 에로스라고 하는 한 신을 만들어서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이름을 함께 배합해서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름들이 비너스나 큐피트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상당히 애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후자는 로마식 이름이지만 그것들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라는 개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관능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에 고상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남녀간의 육체관계 그 이상의 것은 아닌 것이죠. 때문에 단어 에로스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 사랑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정을 말할 때,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대우인 애정, 그 감정의 관계를 쓸 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말에서 미국의 한 도시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거죠. 곧 형제애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도시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성경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아가파오가 되는 거죠. 아가파오는 실제로 사랑의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단어가 됩니다. 닥터 핀센트는 그의 어원 연구, 즉 단어 연구라는 그 책에서 이것을 위험의 단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로스와 필레오를 쓰지 않고 아가파오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야,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조를 갖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랑의 사건이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구원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 사랑은 최고의 가장 좋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기독교의 최고의 말로 믿음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는 모든 종교의 최고의 단어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은 올바른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역시 최고의 단어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왜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왜 믿음을 기독교의 최고의 단어로 꼽겠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은 더 훌륭한 칭찬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 있고 사랑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별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더 이상 그는 사랑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받을지언정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 될까요? 잠시만 저와 함께 면밀히 생각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상 주님께서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확신을 가질 수 없으셨던 거죠.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고백하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높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도 그때 베드로는 의심 없이 예,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격을 낮추어서 아가파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필레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제가 주님께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 사용하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는 베드로는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허풍 떠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허풍 떨지 않고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자신을 낮추어서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에게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권고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번역을 한다면 내 어린 양들이 풀을 뜯어 먹게 하라인데 어린 양이란 아주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네가 가서 아주 어린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네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께서 내 양들을 비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께서는 시몬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그를 돕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그런 그에게 어찌 보면 감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음에 어찌 보면 또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꺼이 낮은 지위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확언을 들어보십시오. 예,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우정을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여기서도 그는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히 아가페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권고를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것은 양을 목자와 같이 돌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어린 양을 먹이고 또 그 양을 돌보거나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진리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뭐가 그러냐면 우리는 어린 양을 먹여야 하며 좀 더 나이 든 양들을 돌보거나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 양들은 양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큰 양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세 번째 질문은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한 단어를 택하셔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내게 우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뜻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의 이 대화의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 질문했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격을 낮추셔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한 겁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그는 주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 그가 마음속에 그분께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깨닫기 때문에 자랑치 않았던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먹인다고 하는 것은 내 양이 풀을 뜯게끔 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양들 역시 스스로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하게 될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마 이제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2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보아라.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니라. 요한이 하는 것은 너와 상관이 없도다.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산다 한들 그것이 너에게 의미, 뭐 다른 챙가 날 것이 못 된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무지나 지식의 부족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모든 의문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베드로의 봉사나 베드로가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즉 요한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를 밑으로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요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그도 머리를 위로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에 스스로 나는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그렇게 사형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의지, 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주가 아니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주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9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 그가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책을 다 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진실로 세상은 그분의 일부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낮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는 또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열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명인데 왜 10명만이 주님을 만났느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빠졌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도마.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열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시면 열한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몇 사람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열한 제자라고 되어 있죠. 33절에 열한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한 제자는 사실 정확한 수라기보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열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또 몇 제자가 만났다고요? 열두 제자. 근데 엄격히 말하면 열두 제자가 만난 건 아니죠. 가룟 유다는 빠져야 되니까 열한 제자죠. 그래서 이것도 사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유령이 나타났구나.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계속 의심했다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도록 해주십니다. 자,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사실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유령은 여러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만질 수 있었어요. 만져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음식도 드셨습니다. 40절부터 43절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음식까지 잡수셨어요. 유령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영은 여러분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은 정말 신기한 몸이었습니다.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어요.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간도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신기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되지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몸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제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렇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면 우리가 공중으로 여러분 가뿐하게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하여금 예수의 몸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음식을 잡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음식까지 드시면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그들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음식까지 잡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0: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몸을 만져보도록도 하시고 음식도 먹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대충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본 그분이 정말 주님이 맞든가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영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음식도 잡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의 눈으로 봤다.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3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44절부터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음식 잡수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아직 기록이 안 될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설명해 주셨다고요?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고난받는 예언, 또 다시 살아날 이런 예언들,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역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와서 꼬시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털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면 여러분 억지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잘 배우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부터 48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 자,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제일 끝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 하면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몸을 만져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뭘 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고난과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죠?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은 구약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편 16편 10절에 있고 또 이사야 53편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주의 거룩한 자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그랬죠. 여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으려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10절에 보시면 여기 그라는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가 메시아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그의 영적인 자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예. 이건 이제 다시 살아나야지 가능한 일이죠.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 말씀도 결국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NIV 성경도 표준 세번역 성경과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은 요나서에 있죠.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다가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날 것.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사야 2장 1절 2절 말씀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방의 모든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이 어떤 복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죠. 또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루살렘에서 결국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어찌할꼬 물었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부터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일을 더하십니다. 그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본문 4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말씀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만져보게 하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음식도 드셨어요. 두 번째로 한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충실한 증인이 되었느냐? 순교할 정도로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8절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마르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트레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 마르터,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마르트레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마르터, 증인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말 충성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증인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증인이었지만 또 누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성령도. 성령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걸 믿고 있어요. 다 믿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느냐? 그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속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설명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됐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은 여러분 뭐 한 줄 아십니까? 나가서 전도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 전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뭐 할세? 전파할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뭘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번에 또 뭘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뭘 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전도, 두 번째는 예배. 이 두 가지가 우리도 하면서 살아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전도, 예배와 전도, 전도와 예배.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 생활함으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영혼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명함 크기의 ITL 전도카드, 즉 방송 청취 초청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나누어 주신다면 믿지 않던 영혼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도 도구로 가셔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누르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이 한 영혼을 살리는 매우 소중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웃으신 장면이 있는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성구 파는 데 가면 뭐 예수님 막 웃는 그림 막 그려놨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모습, 아주 인자 모습. 여러분,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아빠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 보고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부활이며 생명인데 그 나사로가 내 안에서 죽었는데, 날 믿고 죽었는데, 부활과 생명 안에 있는데 이걸 못 알아먹는 그 사랑받던 마르다 마리아가 못 알아듣니까 예수 우셨다니까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2: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세 번째 말씀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첫 번째 말씀에서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죠. 이들은 정말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또는 세속적인 정치에 아주 실력 있는 자들,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 1%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세상에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모세의 오경만 믿는다고 하지만 모세의 오경도 오해했어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형사치수제도, 계대결혼이 있으니까 형이 죽었는데 첫 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이어받고 형수를, 그래서 후사를 물려줬는데 일곱 형제가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나입니다. 부활 후에는 누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볼 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도 어떻게 볼까요? 오해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기는 것이고 수많은 이단이 생기는 것도 다들 뭐 하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뭐 했다고요? 오해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지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정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다시 말씀을 봐야 돼요. 집에 가서 그냥 덮어놓고 목사님 말씀 1번은 딱 적용 나오잖아요. 첫째 뭐하고 둘째 뭐하고 셋째 뭐, 그것만 짓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배려할 사람들을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설교 들었으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그러한가 성경 읽어보고 앞뒤 문장 보고 문맥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모세

변화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진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모세가 요한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에고 에이미예요. 그게 나다. 나다. 예수님께서 부활입니다. 부활을 주실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죽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잔다 그러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깨우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2000년 동안 살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죽었니? 나이가 몇 살이네? 전 1950살이다. 이러면 우와, 그럼 역사를 말해봐라.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진도 다 찍어놓았어요. 그럼 이야, 진짜 예수입니다. 아무도 안 죽네. 영생교. 아시겠어요? 영생교. 그런데 영생교 교주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생교 교주가 죽어버렸는데 영생으로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그 말씀을 뭐라고 본 거예요? 문자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영생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뭔지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았으면 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죽어도 살아있는 거구나. 그게 영생이구나. 이렇으면 영생교 안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재산 바치고 목숨 바치고 뭐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영생교 교주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며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도 생명 부활 안에 있는데 왜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 믿고 안 죽고 영생하는 사람이 500년 살고 1000년 살았다면요.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아마 거의 다 믿을까요? 거의 다 믿을까요? 오래 살고 싶어서. 물론 막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탁 죽고 싶은 사람 안 믿어도 막 빨리 죽겠지만 다들 그렇게.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랬는데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한 백성만 믿게 하시려고 안 보여주세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게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 이루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경기도 가서 말씀 교제할 때 그 얘기 했는데 우리 금요일 공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신비와 역설에서 요한복음에서 세 번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에 죽는다는 것을 세 번 말씀하셨어요. 이건 찾지는 마세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야 영생을 주시는 거죠. 내가 들리면 내게 영생을 주겠다. 두 번째로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세 번 말씀하세요. 내가 들리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된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참된 지식도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들리심으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지식이 주어져요. 세 번째로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너희들을 나 있는 대로 이끌어드리겠다. 예수님께서 들리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다 이루심 안에서만 부활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끝났을 때까지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이 역사 속에 안 보여줍니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증거해 놓았고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참된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부활의 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뜻을 믿고 소망하며 가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0: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절을 살펴봤는데요. 만약 우리에게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어릴 때에 저는 이런 설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놀러가고 또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이 추운 날 아침에 그죠? 여수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 추운 날 이 멀리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면 놀러도 못 가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손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뭐예요? 비유가 비천한 또는 수준 낮은 비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고진감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 부활이 없다면 왜 성도가 가장 불쌍하냐라고 하면 성도가 즉 성에 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아까 십자가로 다 완성된 그 예수님의 세계, 그 부활의 영광의 나라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죽음으로 보입니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어떤 죽음이에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이방인의 죽음이에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안 처합니다. 로마에서 사형당해도 십자가형을 안 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로마를 반역하다 죽으면 십자가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죽음이고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을 볼 때는 이거는 로마 반역하다 죽은 그냥 십자가의 정치적인 처형 그거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 이루심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성령이 임하여야만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방향성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목표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면서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류 독감으로 정말 계란값 많이 올랐죠? 수입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닭 몇 마리 죽은지 아세요? 보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보도는. 외국에도 나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드러냈는데 지금 시시하고 있잖아요. 수백만 마리, 아마 수천만 마리가 땅에 묻혔을 거예요. 닭들, 오리들, 가금류들, 이게 조류 독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왔습니까? 구제역이 왔어요. 구제역은요, 소, 돼지들이에요. 소 수백 마리가 땅에 묻힙니다. 그 큰 소들이. 그러니까 이 오리, 닭, 소, 돼지들이 흙으로 묻혀지잖아요. 이 오리, 닭, 뭐, 돼지, 소를 먹는 사람들도 사실은 죽음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닭들만이 아니라 소, 돼지 이들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소들이나 이 닭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잘 돌보라 그래. 잘 돌보라. 근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모든 만물이 지금 탄식한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타락은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존자, 나는 나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 자리에 넘어,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의 처음 뭐 선진 낙농업들에는요, 구제역이 잘 발생을 안 해요. 왜요? 거기에 소 키우는 거 한번 가보십시오. 그 넓고 넓은 초원에 소 한 수백 마리밖에 안 키워요. 우리는 소를 어떻게 키웁니까? 밀, 좁은 데 그저 가둬놓고 그냥 사료먹이가 키우잖아요. 병 하나 오면 그냥 옆에 다 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키워요? 빨리빨리 소를 키우고 빨리빨리 닭을 키우고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양계장 가보고 오면요, 닭고기 먹을 마음, 계란 먹을 마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양계장 가보셨어요? 그 조그만 케이지 안에 활동도 못하러 요만해요. 닭 한 마리 들어가는데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24시간 불을 켜놓으면요, 알을 많이 넣는 하루에 두 개 넣어요. 하루에 두 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알을 넣을 때는 하루에 하나를 넣거든요. 그런데 24시간 그냥 얘들이 계속 모유를 먹고 알을 하루에 두 알까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한 번에 3천 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란 한 번에 3천 원, 4천 원 할 때 사 드셨잖아요. 여러분 계란 한 번에 3천 원, 4천 원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닭을 학대인지 아세요? 조금만 비싸면 안 사잖아요. 계란 큰 거 굵은 거 아니요. 작은 게 좋아요. 초라하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한 자만이 세상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탄식해요. 그럼 이 탄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없어질 것, 무너질 것, 주님 오시는 날에 불타질 것들을 얻지 못하여 단식하는 단식이 아닙니다. 성도의 단식은 그 부활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을 볼 때는 비관적이에요. 낙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들었거든요.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멸망할 줄 모르니까 애굽에 붙으면 살까? 바벨론에 붙으면 살까?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애굽으로 피난가면 살까? 애굽에 피난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었거든요. 그 예레미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의 시각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기분 좋게 파한대서 하면서 웃었던, 웃으신 장면이 있는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성구 파는 데 가면 뭐 예수님이 막 웃는 그림 막 그려놨다고 환하게 웃는 모습, 아주 인자 모습. 여러분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부활이면 생명인데 그 나사로가 내 안에서 죽었는데 날 믿고 죽었는데 부활과 생명 안에 있는데 이걸 못 알아먹는 그 사랑받던 마르다 마리아가 못 알아듣니까 예수 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정말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자기 죄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끊임없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유혹,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거 다 들어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신이 이것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뭐해요? 교회를 와서도 뭘 구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구했어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세상이 자랑이 될 거 구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거, 불타 없어질 거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십자가를 달아놓았는데 그 안에는 발의 재단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다들 십자가 달아놨더라고요. 왜 달아놨어요? 십자가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는 무슨 모형이에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저주받아 죽음의 형틀. 그럼 우리도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십자가만 네온사인 찬란하게 붙여놓고 어떤 분은요, 십자가가 요새 색깔이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뀌었다고 탄식하면서 십자가는 전부 붉은 소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신문에 광고하던데, 세상에.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 정신이 들고 피의 색깔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분의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십자가가 하도 왜곡되니까 그렇게 했다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배당으로 모인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다이루어진 예수님을 믿으러 온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 가까워 뭘 준다 그랬어요? 내가 들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드리겠다. 그거 아니면 예배당 올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 그거 아니라면 예배당에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망 아래 오셨잖아요. 죄 아래 오시고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에게 나셔서 뭐 하려고요? 사망으로 사망을 잡은 자를 이기신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사망을 잡은 자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그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옮겨주시느냐 하면 의와 생명이 왕노릇 하는 곳에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 하는 곳으로 옮겨진 자들의 삶이 어떠할까? 그 부활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할까?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세 번째로. 더 많아요. 아직 한 서너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지난해 봄에 몸의 부활과 재림, 거기에 있는 내용은 다 전하지 못해요. 그것은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럼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가 그걸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 몸을 장막이라 그래요? 이 장막 안에 거하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이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이 몸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안 무너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몸이 무너져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뭐 천국 맨션일까요? 아니에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새로운 몸이에요. 아담의 몸이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 적,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무너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에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그러니까 성도가 탄식한다는 거.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냐라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무너지죠. 제가 조류독감 구제역 얘기한 것이 그 육체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너져서 흙으로 들어가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무너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무너진 몸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데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생로병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죽었고 할아버지가 죽었고 뭐 정조 고조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싫거든요, 죽음의 세상이. 그래서 죽음 얘기를 안 해요. 죽음 얘기하면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요. 아예 죽음 얘기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잔치집에 가라 그랬어요. 초장집에 가라 그랬어요. 왜요? 너희도 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너져 내려가고 죽는 것에 관심 안 가져요. 어떻게까지 살까? 어떻게 하지 건강하게 살까? 오래 살까? 여기만 관심을 가지더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요?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 차라리 빨리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 거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멋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피조물은 그렇게 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게 피조물의 자리인데 이 타락하고 나니까 지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조상들을 보고 나도 무너져 내려가는데 이거 인정 안 하고 살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 여행 보내 계시는데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한번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푹 받쳐서 부축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야 돼요. 뭐 아직도 뭐 그동안 하시지만 명절에 뭐 집에도 오고 가고 하시지만은 한번 움직이는데 그 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만 아니고 저도 병원에 신방을 가고 뭐 환자들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볼 때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무너져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해보셨어요? 이런 죽음의 이야기, 맞닥떨어지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이 죽음의 길, 이거 좀 깊이 얘기해보셨어요? 여보, 당신도 무너져 가나요? 나도 무너져 가나요? 이런 얘기 해보셨나요? 점점 약해지네요? 점점 힘이 빠져가네요? 기억력이 자꾸만 없어지네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런 쪽으로 가려버려요. 그런 것이 뭘 얘기해요? 비전, 꿈, 희망, 도전, 새해 계획, 목표 발전, 성공, 성성장구, 일취월장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신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몽땅 다 이런 마귀에서 속아서 그 죄와 사망에 태어난 채로 그 근세에 있는 채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이 생명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영을 부어주셔야만 그 자유와 사망 있는 자들을 끌어서 예수님에게로 연합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첫 수로 있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3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 한 짐씩 다 지고 사시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고통이 제일 크다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짐씩 다 지고 가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10편 90편 보십시오.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인생의 날 계속함을 알게 해달라고 강건 게 10편 90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딱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담기는 자가 있고 그것이 담기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것, 두 종류 뿌려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는 자가 있고 담기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미 천국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터널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터널요? 환난과 죽음 있는 그 터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무너져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전도서 보면 너무 놀라워요. 손은 벌벌 떨리고 눈은 안 보이고 귀는 어두워지고 이빨은 흔들리고 메뚜기도 내 위에 올라타면 무거워요 그게. 그래서 뭐 명품 가방이라도요 나중에 무거우면 버린다 그것도. 뭘 나중에 뭐 이 뭐 목걸이 해놓으면 그것도 무겁다 버린다니까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다. 자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우리는 뭘로 탄식하느냐?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들이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죽을 몸이 뭐에 삼켜요? 생명에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삼키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잡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삼켰어요? 삼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무슨 과정이 남았어요? 소화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우리를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삼켜진 자예요. 삼켜졌으니까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는 과정만 남았어요? 예수님 우리를 소화시켜버려요. 그럼 소화시키면 나는 어떻게 돼요? 허물허물. 그죠? 허물허물. 물렁물렁. 그래서 완전히 분해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어떻게 돼요? 흡수돼버려야 돼요. 제가 자유 게시판에 정호성 씨의 이슬이라는 시를 하나 올려놨어요. 정호성 씨 시집 읽다가 이슬이 너무 그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슬이 이렇게요. 사람들은 이슬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슬은요. 아니다. 나는 이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과 함께 연합되는 거죠. 이슬이 사라진 게 아니고 빛 속에 하나 되어버렸다고요. 와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죠? 사라져가는데 두 가지 사라짐이 있다면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라지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채 사라져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볼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사라지는 모습은 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라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는데 너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고통도 없이 죽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도 안 믿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원래 지극히 당연한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고 이 땅을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진노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과분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남과 비교하죠. 이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성의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했습니까? 성이 임했습니까? 성이 임했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죄가 죄의 근원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죄와 비참함을 알게 돼요. 나는 저주받아 죽어. 예수님의 십자에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서 자기 백성을 그 십자가로 끌어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전부 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부활 안에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세요. 우리 이 무너질 몸, 이 죽을 몸이 생명에 삼켜지게 되는데 이걸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 보증의 담보물이에요. 담보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보증이에요. 담보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담보물로 지불했어요. 포기될까요? 안 돼요. 성령이 담보물로 보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보증금을 걸 때 한 천억 좀 보증금을 걸었다. 보증금을 천억을 걸었어요. 별로 감동이 안 오네. 1억을 걸읍시다. 낮춥시다. 보증금을 1억을 걸었어. 어떤 건물 내가 집을 얻으려고 할 때 보증금 1억 걸었어요.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나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보증금을 뭘로 걸어버렸어요? 성령을 걸었어요. 성령이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뭘 바라보게 돼요? 새로 몸, 이 육의 몸이 있은적 영의 몸이 있는 그 영의 몸을 덧입을 나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성이 우리에게 임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뭐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몸으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뭐 뉴질랜드서나 뭐 프랑스 야 이런 게 되게 유명한 거 사는 것 같다, 그죠? 뉴질랜드,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서 오신 분이 꼭 예배 참석하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왜 그래요?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아날로그로 만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것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보는 거잖아요. 진짜로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그날. 그래서 몸으로 있을 때는 따로 있다는 이 말은 아직도 예수님을 얼굴 얼굴로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뵈려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구약에서 요한을 보면 죽듯이 우리의 몸을 가진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에 있어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던 자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구약의 요한을 만난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려면 우리가 어떤 수준이 돼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부활의 때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나 곡하게 거는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다시 없는 세계예요. 빨리 안 죽고 싶어요? 정말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애들은요, 자, 성인 됐는데 제가 알아서 크겠죠. 뭐, 잘 새겨들어라. 제가 알아서 그런 거예요. 대학을, 아니, 덜만, 고등학교만 마쳐도 돼요. 뭐, 고등학교 마치면 다 저기들 밥 먹고 살아가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에 살면서 길을 잃은 경험을 한두 번쯤은 누구나 겪었을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연합군들이 중동 사막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아 물이 없는데도 물이 흘러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출렁이는 호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것이 진짜 물인 줄 알고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실상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뜨거운 모래를 잔뜩 먹고 기도가 막혀서 죽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을 찾아온 후속 부대가 보니 모두 입안 가득 모래를 물고 죽어 있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진리의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르쾅쾅 우르쾅쾅
1: 우르르 쾅쾅 우르쾅쾅
0: 주륵 주륵 쫙쫙쫙
1: 주륵 주륵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증손자에게 주려고 스웨터를 뜯었는데 미처 완성을 못하시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스웨터는 뜨개질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완성이 됐는데 이것은 손재주를 가지고 자원해서 마무리해주는 사람들, 이 마무리해주는 사람들과 시작한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관도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재미난 일이죠? 마무리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시간과 기술을 투자해서 작업을 마쳐서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위해서도 마무리할 사람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외로움과 실망감을 느꼈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이 엘리야가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19절에 보면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겉옷은 하나님이 택하신 대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일을 마치지 못하고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또 지속시키시며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마무리해 줄 다른 사람들을 계속 부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오늘까지 2000년 온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린 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진 않습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때에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1: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격동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젊고 패기만만한 청년의 시기도 있지만 중년기와 노년기를 거치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변화의 마디가 있는데 이 변화의 전환점에 들어섰을 때 이것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위기라는 단어가 crisis죠. 이 단어는 사실 헬라 말 crisis에서 왔습니다. 이 crisis라는 단어는 이 분기점, 분수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dividing point. 산 꼭대기에서 물을 붓게 되면 물의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물을 갈라놓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크리시스라 그러는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crisis,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위기 그 자체는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광야 안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바르게 잘 다루어야지 광야를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되고 광야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축복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것을 잘못 핸들하게 되면 광야를 헤매며 방황하게 되지만 바르게 다루면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죠. 남부에 있는 주. 거기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도시의 중심가인 메인 스트리트에 가게 되면 이 볼 위벌 마뉴먼트라고 하는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볼 위벌이 뭐냐고 하면 일종의 그 풍뎅이과에 속하는 벌레입니다. 이것은 목화를 이렇게 상하게 하는 벌레이기 때문에 목화 바구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여인이 목화 바구미를 들고 서 있는 동상이 그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 동상을 세우게 되었는가? 그 유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남부 지역은 목화 재배로 유명하죠. 그래서 온들판이 다 cotton fields. 그래서 cotton fields back home이라는 노래가 남부에서 나온 것이죠. 그랬는데 1895년도에 갑자기 목화 바구미, 볼 위벌이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목화의 수확이 절반으로 줄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나돌게 되면서 도시는 삽시간에 위기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몇몇 떠드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 타운이 폐허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뿌리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밭으로 나가서 벌레가 먹어서 죽어가는 목화를 다 뽑아내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약 20년이 지난 후에 그곳이 땅콩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땅콩 재배가 넘쳐나게 되고 목화 재배 때였던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그 도시가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19년 12월 11일 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뉴멘트, 우리 동상을 세우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목화 바구미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풍요도 없었을 것이다. 목화 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한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의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스탬블링 블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단계 올라서는 스텝핑 스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누구나 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바르게 핸들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나아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영적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가장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도시에 세워진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정체성 위기가 찾아오고 또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위기 가운데 처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경고하면서 구면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 태동기가 있는가 하면은 청년기가 있고 중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로 가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되어지고 어떻게 성장했다가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흩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가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구름 아래에 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임재 아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태동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것은 홍해를 걷는 사건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설명하면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살던 종살이를 청산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즉 홍해를 건너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을 뱁티즘 받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애굽과 단절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기는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축복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들의 청년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할 때가 어떤 때였는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었어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메추라기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양식을 그들은 공급받고 먹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 이것은 모세가 므리바에 갔을 때에 반석을 치자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이 생수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시고 육축과 가축들이 다 마시고 새 힘을 얻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하고 지나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직역하게 되면 그들과 동행하는 반석,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과 여정을 함께 가는 반석,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로 기록된 말씀일까?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14피트 높이의 바위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행하는 동안 늘 따라다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것은 장차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는 실제로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생수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기는 굉장히 에너제틱했어요. 활기가 넘쳐났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로 채움받고 풍성한 가운데 성성장구에서 전진해 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5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in the wilderness.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런 뜻이에요. In the middle of wilderness. 광야 한가운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돌짝길, Rocky Road가 광야의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고 행군을 해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앞을 쳐다보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리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향해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 이게 in the middle of a wilderness, 여기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의 위기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일대기를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흔히 40대나 50대를 말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중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사이칼로지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사이칼로지 투데이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를 40부터 65세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그래서 Central Period of a Person's Life, 이것을 그들은 중년이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 생애의 한가운데 기간. 더구나 요즘은 아시는 대로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제가 2017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봤더니 한국 경우에 남자의 기대 수명이 79.7세, 거의 80세예요. 여자분들은 85.7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60대도 젊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이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60대를 세대기라고 부른대. 젊은 세대, 세대 그렇게 부른대. 왜냐하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입장 볼 때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midlife crisis, 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의 한복판,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보편적으로 중년이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오고 호르몬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축구공 들고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뛸 나이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자기 보이스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삼식의 애환을 피할 수 없는, 그 부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이것이 남자들의 모습. 여자들의 경우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그동안 누구 엄마라고 불렸는데 누구 부인이라고 불렸는데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잃어가고 남성화되어져가는 모습에 스스로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작가인 사카이 준코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중년 여성이 한 사람씩 다닐 때는 무해하지만, 별로 문제가 없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순간부터 거칠어진대요. 민폐를 끼치고 얼굴이 두터워지게 되고, 이게 중년의 특징 중에 하나로 뽑았어요. 중년 여성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 안에 꽃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또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꽃이 피어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화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사카이 준쿠가 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관계가 예

0: 전 같지 않습니다. 밋밋하고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이죠. 만약 이와 같은 중년의 시기에도 와이프만 보면 가슴이 뛴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치맥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의 시기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위기를 잘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는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광야에 처했을 때 선택했던 네 가지 잘못된 선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를 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이런 악을 행했어요. 8절 말씀 보면은 음행을 택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같이 혼합하면서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를 시험했다. 이것은 바로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10절 말씀 보면은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택하고 음행을 택하고 불신을 택하고 원망을 택한 결과 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결론이 나와 있나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받았다는 이 말의 뜻은 사실 흩어졌다는 scattered, 혹은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뒤집혀졌다, overthrown 되어졌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축복의 여정이 아픔과 고통의 여정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흩어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 가운데도 광야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갈 길은 멀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광야의 한복판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 전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생활의 척박성 때문에 주어진 것이건, 혹은 질병이나 경제적 절망감 때문에 주어진 케이스건,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의 위기로 말미암은 midlife crisis 때문에 주어진 것이건, 어떤 케이스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축복된 여정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기를 넘어서 참된 축복의 행진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여기 보게 되면 광야의 위기를 넘어서는 세 가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위기를 넘어서려면 위기의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네이처가 무엇인가 이걸 바로 파악하셔야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기록했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이 위기는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지레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예요. 시도해 보지도 않고 주저앉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위기다. 오늘 성경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매번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은 바란 광야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방향을 바꾸었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보냈더니 10명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족속은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은 시도해보기도 전에 돌아가자, 포기하자.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 내었던 보고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보고서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가나안 족속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들의 성읍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자.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록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두 그룹 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성읍이 수렁하다는 것을 둘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 10사람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았던 가시적인 현장만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경만 보게 되면 우린 지혜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만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위기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스토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위기 속이든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신앙적 시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각이 분명하면 어떤 위기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JB 필립스가 번역한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ready for everything. 무슨 일이 찾아오든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세가 분명할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단념한 것뿐이다.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기려고 마음먹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발을 내딛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도 열어주시고 해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금요 저녁 때 소개해드렸던 예화이긴 한데요, 미국의 정치가 중에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어요. 그분이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9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18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어요.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자신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정치에 입문을 했지만 선거에 나갈 때마다 낙선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불행한 여건 속에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불행한 상황에 절대로 자신을 포기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뛰어들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He refused to be miserable. 비참한 것을 거부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억셉트할 수가 없다. Refused to be miserable. 이와 같은 단호한 믿음과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이분은 불행한 인생의 국민을 뒤엎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든지 삶의 현장에 주어진 위기든지 이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도 주시고 답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넘어서려면 위기의 네이처도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위기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영어성경 보시면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변질합니다. 평소에는 나에게 참 나이스하고 좋아 보였지만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익 따라 변하기도 하고 자기 입장이나 계산 따라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상처를 받죠. 누가 그럴 수 있니? 너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다니. 인간의 변질 앞에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붙드신 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쁘신 하나님, faithful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누추하고 죄악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번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 따라다니게 되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정치 따라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가시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부어주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분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시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의 앞날을 다 아시고 나의 앞과 뒤와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실 때만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기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넘어서려면 바른 출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른 피할 길을 택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시험 다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피할 길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way out, 길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way out. 에르메이 바이블을 제가 봤더니 make an exit for you, 너를 위해서 exit을 만들어준다. exit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출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막혔을 때에 출구가 필요해요. 이 피할 길입니다. 출구가 열려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누가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엑시트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은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만 바라보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출구를 향하여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그 길을 택하게 되면 결국 그 위기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위기에 처한 가정은 깨어지게 되고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택했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대체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했잖아요. 이것은 외도하지 말라는 뜻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외도하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그러는데 불신이죠. 위기가 왔을 때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위기는 해결되지 않아요. 네 번째로 원망했다고 했는데 이게 블레임 게임이에요. 서로 내 탓이야, that's your fault, 당신 탓이야 라고 하는 이 원망 게임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께서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길을 선택하면 어떠한 위기라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불가능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은 나와서 홍해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앞에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옆에는 사막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앞, 뒤 어디를 둘러봐도 출구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셨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핸들하시느냐를 보라. 그렇게 선포한 후에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갈라진 홍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피할 길이에요. 이 갈라진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출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물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엑시스를 삼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어 죽게 하신 하나님의 길.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런 길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BBN 방송은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또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의 빛을 받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에 저희들은 착실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BBN 방송국의 운영 원리에 공감을 하시고 나도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배현석 강사의 변혁된 변혁자, 지역교회와 사회로 보냄받은 자 제4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 이 트랜스포메이션 시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는 사람만이 매 순간을 진짜 nothing to lose니까 eternal present, 현재적인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갖고 있는 시간, 지금 있는 이 장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좀 없는데 조금 빨리 좀 해볼게요. 중요한 건 이게 트랜스포드 된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여러분 이것까지 꼭 나가셔야 돼요. 성경의 또 다른 원리는 뭔가 하면요. 제가 그냥 빨리 해볼게요. 창세기 1장에 28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go to the edge of the world 해서 cultivate, subdue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나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갔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 있게 하지 않죠. 뭘 하죠? 출애굽 시키죠. 어디로 가죠? 광야를 가죠. 광야 훈련입니다. 어디로 가죠? 가나안을 가죠. 여기가 종착지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가나안을 종착지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에 가나안 칠족속 쫓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죠? 구별된 백성으로 그 다음 단계로 열방을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은 여러분들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beyond, transformed, transform more. 열방으로 나가는.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What is the biggest commandment? 그러면 biggest니까 가장 큰 계명이니까 답은 몰라야 돼요.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랬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 형상을 가진 인간을 향하여 약한 자를 향하여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졌는데 내 이웃을 내가 안 간다면요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했든지 아니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했든지. 인간적으로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 결혼한 다음에 3년 동안요 제 아내한테 한 번도 제가 야단 안 쳤어요. 제 아내는 결혼한 다음에 허니문 베이비를 뵈가지고 여자가 임신하니까 천사가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막 완전히 막 소위 말해서 악마로 변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제 아내가 뭐 어떤 뭐 저한테 막 어려움을 줘도 저는 한 번도 그냥 설거지 해주고 뭐 다 했었어요. 애기 다 버리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저보고 저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성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년 됐을 때 교회를 가는데 제 아내가 10분 늦게 나왔어요. 저는 차 안에 딱 앉아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다 가서 여기까지 딱 찼던 거예요. 그리고 뚜껑이 열리니까 여보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집어던지고 나왔어요. 아내를 향해서 던지지 못하고 그 애 장난감 그 자전거 저게 구멍이 뽕 나갔어요. 그날부터 제가 막 슬리퍼도 던지고 막 숟가락도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아, 3년 참은 건 되게 착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절대로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요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데 내가 사는 이 땅에 영혼을 향해서 안 나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그게 원래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웃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7장 7절, 7땡절. 뭐죠?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시고 찾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러면 생선을 구한 자에게 첫 단계는 생선을 받는 단계죠. 그 다음 뭐죠? 생선을 주시는 그분 아버지를 받는 단계예요. 그 7장 11절에 생선을 달라는 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경이 글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는 거죠. 7장 12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7장 12절 아는 사람, 7장 12절. 하여튼 교회는 성경 공부를 타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연산 목록에서 찍어주세요. 중요해, 정말. 7장 12절이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즉 아버지 생선을 주시는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되는 성경은 절대로 나만 하나님이 믿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랜스폼으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 동일한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11장 13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동일하게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죠? 성령이란 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워받는 성령인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 가죠? 땅끝까지 가는 분이라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만나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지성소에 가니까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어디를 먼저 가래요? 머리를 가래요. 머리를 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가린다는 뜻이에요. 두 날개로 발을 가래요. 뭐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날개는 뭐 할까요? 어디를 가릴까요? 나머지 두 날개는 날아가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결코 그냥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영혼들을 향한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 전체적인 원리죠. 주기도문도 뭐, 그렇죠? 1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부는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뭐죠? 내가 필요한 것만 먹고 나머지는 내가 다 나누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형제가 아무리 나한테 어려움을 줘도 내치지 않아요. 공의와 함께 나가지만 인자로 같이 나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십계명 뭐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트랜스폼드 됐다는 뜻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트랜스폼드 됐다는 사람은요, 분명히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열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영혼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 없다, 이걸 억지로 나갈 수도 없어요. 마음이 없다면요, 먼저 이득을 해야 이걸 트랜스폼드 돼야 돼요. 트랜스폼 된 사람은요,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어디로는 우리가 요즘 잘 아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가 뭐죠? 이곳. 뭘, 여러분 이 책은 꼭 좀 읽으시면 좋아요.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분이 1930년 인도에 갔는데 3, 40년인가? 있다가 영국을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를 파송한 곳이 지금 다시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어떡하죠? 딱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배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원리를 다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 대신에 몇 명 했어요? 12명. 너희도 가려내 하면서 5,000명한테 그 다음날 올 때 다 떡 안 줬어요. 안 주니까 12명만 남았어요. 12명 데리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원에 3만 2천명 용사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내고 몇 명 남겼어요? 300명 남겼어요. 더 심각한 거 보세요. 가나안에 출애굽한 20세 남자는 200만 명이에요.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 사람들 구원 못 받나요? 구원은 개별적인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트랜스포머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이 부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나면요, 앞으로 100년 동안 죽으라 교회 부흥시켜도 그 다음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만 명이 2명 남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2명 건질 때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룩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라고요. 200만 명 대 2명을 바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21절 성경구절 여러분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죠? 하오가 연합 하나 됨. This is one of the Jesus Christ unanswered prayer request of Jesus Christ prayer request. Unanswered. 응답되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떤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싸우는 것으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 되는 거. 이거는 트랜스폼드 된 사람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여러분, 은혜가 먼저지 그 다음에 율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거기 갈대우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꾸로 바꿔버린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간증인데요. 제가 있는 애나부에는 교회가 한인교회가 7개 있어요. 7개인데 1년에 4번 교회가 연합을 해요. 봄에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여름에 연합 VBS, 가을에 연합 부흥회, 겨울에 연합 찬양제. 7개 교회가. 제가 그게 20년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매달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컴패니언, 동료라는 단어 뜻이 뭔지 아시죠? 컴은 투게더, 패니언이 뭐죠? 빵이란 뜻이에요. 빵을 같이 먹는 게 동료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사람이 밥을 같이 먹으면요, 그냥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에나브의 목회자들이 밥을 맨날 같이 먹으니까 같이 이제 1년에 4번 연합행사라고, 연합행사의 모습 속에는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왜냐하면은 어트랙티브 하니까. 여러분, 그런 그 부분은 한번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결론을 맺죠.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나눠드린 거 답을 한번 해보죠. 답을. 아, 시간이. 답을 해보죠. 어떻게 변혁되는가. 그 위에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제 명함을 드릴게요. 명함. 제가 명함을 왜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은 제 선전하는 게 아니고 명함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공짜로 받아가지고. 근데 에나보에 오시면 이 명함을 가지고 에나보에 있는 30개 한인식당에 가시면은 이걸 주시면은 한 끼 무료 시식권입니다. 농담이에요. 아, 근데 그래도 제 이름 대고 그으셔도 돼요. 근데 그 질문, 여기 질문에 그 혹시 뭐 답을 갖길 원하시면 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아니면 뭐 페이스북으로 하시면 돼요. 자, 2번에 어떻게 변했다. 첫 번째 뭐죠? 질문해야 됩니다. 퀘스천. 리액티브 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리스폰스 해야 돼요. 유일한 기준은 뭐죠?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효과적인 삶 내지는 변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변혁적인 삶은 바로 뭐죠? 십자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뒷장으로 가서 다음 장으로 가서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을 해야 돼요. 영혼 끝까지 가는 거. 어디가 선교지인가? 여기가 선교지. 야망인가 소망인가? 영혼을 향한.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배가인가 승가인가. 이런데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삶을 삶의 현장에서 모먼츠, every moment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실은 결론이에요.

0: 그러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뭘 낳죠?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 거예요. 습관화가 안 되면요. 즉 몸은 모든 순간을 내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주님은 나를 내치지 않는 nothing to lose. 그래서 열등감이나 자만감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every moment를 transformation으로 살아가는 moments of transformation. 이게 이제 실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한 간증으로 제가 요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요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무겁게 들고 왔어요. 이거 방금 매일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2005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게 매일 성경으로 이제 뭐 큐티 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2005년이니까 2015년이죠. 10년 동안 매일 성도님들하고 이 성경을 진지하게 나누면서 매일매일 나눴을 때 말씀만이 진리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10년 동안 너무나 괴로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Moments of Transformation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은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지만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10년 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삶을 누군가가 살아간다면 옹달샘이 있는 한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속에 물이 혼탁해도 옹달샘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포메이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사람이죠.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으로 우리가 삶을 봤을 때 날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제가 부서없이 해서 죄송한데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쉬셔야 돼요. 오늘은 좀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강의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질문은 저한테 이메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밥을 같이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신무장을 에베소서 6장에서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히든 이퀴먼트가 기도입니다. 또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 상황을 주께 묻는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먼저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주셨기에 가능할 줄 믿고 성령을 주셨기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대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종교란 인간의 절대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든 가장 멋진 예술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수님은 예술품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품은 아니고 기호품이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다. 있으면 멋져 보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며 이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복음이 꼭 필요했던 분들은 없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쳐버리시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BBN 한국어 방송에 ITL 카드만 전해주었더라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제는 ITL 카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누어 주기 쉬운 곳에 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건네주는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ITL 카드를 한 번도 신청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에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란 날이 무엇일까?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말의 이 탄식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그 sigh, 그냥 한숨을 짓는다. 그 다음에 이제 groan, 뭐 이렇게 신음한다. 고통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인데, 이 과연 탄식이 무엇일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책을 보다가 느낀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에서 그 IMF 시대 때 일입니다.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창 일을 하실 그 때에 40대 중반 후반, 뭐 아니면 50대 초,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분들이 이 IMF 시절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순간에 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집에도 못 갑니다. 차마 이 내 아내와 내 얼굴만 바라보고 사는 이 아내와 이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우리 가족의 생계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참 아주 그 어려운 그 상황에 접해 있던 그 중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뭐 한창 때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당장 내 아이들과 또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참 고민하면서 방황하면서 집에도 못 가면서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그래요. 그래서 탄식을 했답니다. 또 수십 년을 저축해가지고 막 전략해가지고 겨우 조그만한 아파트 하나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아, 내 집 마련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장식하고 좋아가지고 막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집을 살 때 얻은 그 큰 융자금 이것이 이게 낼 돈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슴 치며 탄식을 했답니다. 돈 많은 부잣집에 시집간 딸이 1년도 못 돼가지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소방맞고 울면서 친정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도 기가 막혀서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붙들고 함께 울면서 탄식을 했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런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음하다, 고통을 짓다, 한숨을 짓다 뭐 이런 뜻으로 나타나 있지만 한숨이 의미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탄식은 무엇일까?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까? 인격.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만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언제 근심을 합니까? 언제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시면은 성령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어떻게 살건 여러분의 욕심이 많고 죄가 많고 거짓말하고 뭐 멋대로 살지만 어디 한번 가서 그냥 한순간에 뭐가 휩쓸려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과의 인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아내와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물 갖다 주고 아무리 내가 말로 이야기해도 내 이 마음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근심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아는데 탄식은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좀 찾아봤더니 성서, 그러니까 신약 성서 이외에 탄식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예레미야 4장 31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을 탄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그 진통하는 모습이 탄식이고 에스겔서에 또 가니까 26장 15절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탄식이다. 아파가지고 끙끙하는 그게 탄식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위한 탄식 이런 데 이 말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의 학자죠. 필로라는 사람은 노예 상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영혼의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이 탄식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또 유대인의 역사가죠. 변증자이기도 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탄식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자존심인 성전을 그냥 무참하게 다 파괴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때로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술을 조금만 누워나 해야 되는데 이 상상력, 이 사람들이 그냥 뭘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상력을 위해서 주문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때 탄식합니다.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도 탄식입니다. 또 우리가 보니 22절 그 앞에 있는 피조물의 탄식과 비슷하죠.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제한된 모습으로 우리가 또 탄식한다. 유혹받으면서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을 또 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의 성령의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성령의 탄식은 우리의 기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가슴 아파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탄식은 여러분의

때 뭐가 연약하다는 말인가? 여러분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은 하지만 이 마음으로 믿겨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바로 그때에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간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 많겠죠.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사니까 뭐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 가지 이유로 믿겨지지 않아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기도에 임하셔서 대신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왜 물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프랙티스, 그냥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이 하루 세 번 기도해야 돼요. 그냥 유대교 그냥 전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종한번 막 떠들었어요. 왜? 기도 시간 됐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리스트를 쫙 꺼내고 막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크게 기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면은 내 것은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그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샐러리를 자르면은 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직장이 잘 되면 내 또 샐러리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돼요. 회사가 어려운데 여러분 뭐 나도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 됐으면은 그 회사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냥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회사 직원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더 큰 것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이걸 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위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끝까지 간청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강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거 여러분 다 해주십니까? 아이가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가 친다 그래서 그 아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 있습니까? 너무 지혜로우나 많아 하여튼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탄식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해주는 이 마음을 네가 아냐? 네가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냐? 그래서 너에게 해주지 못하는 내 심정을 이놈아 네가 아냐? 탄식을 하죠. 내가 탄식을 하면서 가슴 아파할지언정 그놈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0: 응답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대신 탄식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미국에 오기 전에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도사로 있었던 그 시절에 저희 교회 한 분이 이제 그 당시 유공이라는 그 정유회사에 이사로 계신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이제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뭐 남자들 바쁘고 그러니까 못 나왔죠. 근데 거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제 기억은 국민학교인데 몇 살인지 모르겠고 아이가 한 국민학교 한 2,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그냥 뭐 어린아이가 뭐 어른들이 뭐 그런 건 얘기하지만 이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린아이가 뭐 왜 그런 병이 걸린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냥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부모님도 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엔 그 아이가 그냥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 아이가 그렇게 정말 오랜 투병을 하면서 몇 달을 고생하면서 떠나는데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얘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 이 생각에는 그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껴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 그 말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병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병 낫고 예수 잘 믿고 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정말 헌신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네가 지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 것이다. 여러분과 내 기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때에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이 성령의 탄식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실제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이 성령의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아내가 이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이들 애들이 있고 공부하면서 힘든 거 우리가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를 이 자녀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성령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삶 속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나는 정말 이거 싫습니다. 이건 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될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거기에 질문도 좀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왜?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면서 대신 간구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의도했는데 이런 선한 방법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르게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도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참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닌데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거 기도한 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무한한 신비를 말해줍니다. 기도만 하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억제할 수 없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부터 일어나오는 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의 신비를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이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너무도 진실한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아주 깊은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막 떠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갈 텐데,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준비하며 지혜롭게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고 싶고 뻔한 건데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 아니면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건 모르고 그냥 이 땅이 좋다고 오래 살 것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했을 때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심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무한한 신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구할 수 없는 그 무엇까지라도 탄식하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평생 이게 마음에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하고 두렵던 사람이, 걱정 근심하던 사람이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눈 갖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정성껏 기도해보세요. 끈질기게 기도해보세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뭔지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구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대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탄식은 여러분과 나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도 원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밑으로 가시면 27절 하반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제대로 기도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말대로 그냥 말한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중언부언 떠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합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너는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야, 정말 너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조금만 눈을 좀 넓혀봐라. 여러분과 내가 욕심대로 이루어질 때 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과 내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은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대로 구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기도해 줘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빗나간 생각을 바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좀 멀리 보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고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시면 요거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걔가 원하는 것 다 줄 부모는 없습니다. 탄식합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너에게 그건 해주지 않지만 네가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할 거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스포일 그냥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걔 인생 망치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뭐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냥 얘 아이들 앞에 그냥 다 열려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방문할 수 있고 지들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장상도 하지 못할 것들이 여러분의 아이들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아이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그저 별짓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의 판단과 지혜와 아이들의 그런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에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빗나간 것, 이 호기심에 빠지고 이 인간의 부패한 심정에 뭐 그런 거 보고 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빠져 들어갑니다. 마약으로 들어갑니다. 그 더러운 모습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부모가 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놈은 못하게 하면 난리죠. 이놈은 뭐 죽겠다고 난리죠. 아버지를 원망하겠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불평하겠죠. 당연하죠. 아버지는 탄식하는 거예요. 이놈아, 이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은 만족하고 지금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팔팔 뛸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것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은 순수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고 이해가 안 되다 할지라도 성령은 기도할 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이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든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는데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은 딴 데로 가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 길이 선한 길이니까 너 따라 이렇게 하시는 않은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원하신다면 정성껏 기도하세요.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탄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2: (목소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커다란 권세와 영광을 얻었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기록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한 그 글자의 의미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대제국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자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상징적으로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해당되는 거예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2: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0: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2: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0: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0: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그 대학 졸업 명연설로 꼽히는 연설이 그 세 편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이 그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2008년도에 있었던 조앤 롤링이라고 그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아닙니까? 이 조앤 롤링이 했던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이 이것도 명연설로 꼽히고요. 그런가 하면은 2011년도에 있었던 코난 오브라이언의 그 다트머스 대학 졸업 연설. 이렇게 세 편의 졸업 연설이 이게 명연설이었다. 이렇게 그 손꼽히는 연설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명연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연사도 다르고 또 전했던 학교 학생도 다 다르지만 그 연설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바닥을 친 후의 회복. 이 두 가지가 강조되던 연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그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닥을 친 후에 회복해서 강조하던 그 연설가들이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다 본인들이 그런 실패와 아픔의 과정들을 직접 다 겪었다는 것. 이게 또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 또 해고, 또 사업 실패 이런 아픔을 많이 겪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앤 롤링은 가난 속에서 싱글맘 생활을 이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코난 오브라이언도 17년 동안이나 일했던 방송사에서 떠나는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사람 모두 벼랑 끝까지 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가지고 우뚝 서게 되었다. 아,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읽은 그 바운스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바운스백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병 혹은 곤경에서 다시 회복되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바운스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역경 속에 고난 속에 다시 회복되는 많은 사례들을 그 책에서 열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제가 그 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 이걸 말하는 이 회복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력이 강한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미 인간으로 태어날 때 그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적응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임상심리학자 조지 보나보라는 분이 뭘 조사했는가 하면은 9.11 테러, 또 자연재해, 또 사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이나 딸을 잃거나 또 배우자를 잃거나 이런 그 슬픔을 당한 분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이제 가까운 친구나 또 가족이나 또 자식이 죽으면 평생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보나보가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별 이후에 다시 원래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또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하더라.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바운스백이라는 것, 원래의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도 다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운스백과 비슷한 용어로 탄성력 혹은 회복탄력성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탄성력을 그 심리학 용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 이렇게 탄성력을 풀이하는데요. 그 사전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논문 하나를 거기다 붙여놨는데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의 앞부분이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초기 이론의 가정들 중 하나는 어려운 가정 환경이 불가피하게 성인기에 건강하지 못한 성격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심리학이 전제로 하게 있는 중요한 그 기초 전제 아닙니까? 어릴 때 사랑을 잘 못,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어릴 때 극심한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지거나 하는 이것이 그 사람 삶에 평생의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지만,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최근 몇몇 연구들은 어려운 유년기의 환경이 꼭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놀라운 것은 매우 힘든 가정에서 자라난 몇몇 어린이들이 꽤 적응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만성적 가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정신병리, 학대, 그리고 전쟁 중에 사는 것 등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잘 성장한다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 발견은 몇몇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유의 그 회복력과 관계되는 책들을 몇 권 구입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니까 그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너나 없이 우리 내면의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이 어떤 좌절이 밀려오고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혹은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는 능력, 이 회복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저에게 다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장착해 주신 이 회복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바운스백이라는 책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깨질 것인가? 튀어오를 것인가? 여러분이 제목이 갖는 전제가 뭡니까? 똑같이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바닥에 곤두박질 쳤지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신앙이 주는 힘이라는 것은요, 뭐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무난하고 평탄하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또 애들도 별 뭐 부모 걱정 끼치지 않고 잘 사는 거기서는 신앙의 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닥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쳐질 때,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애는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쳐서 들어오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럴 때 여러분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력이 있는 인생인가? 이게 우리 신앙이

깨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저녁마다 절망하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한번 은혜 받으면 평생 가는, 수명이 평생 가는 그런 작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은혜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지만 좀 이따가 집에 가면은 또 절망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아침마다 새로운 거. 한번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이 회복력이, 이 기능이 다시 작동이 되는 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자리 들어갈 때는 또 내 꼴이 너무 한심하고 참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도이다. 여러분 이 기능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지금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누가 저보고 지금 그 삼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삼손과 관련한 기록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 22절을 내놓을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 말씀이 주는 그 묘미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22절 말씀이 언제 등장하는 말씀인가 하면은요, 바로 그 앞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거예요. 그렇게 그 낙이 특별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의기양양했던 그가 머리털 잘리고 눈 뽑히고 지금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기에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손에게 이거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읽었던 22절,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다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여러분 그 21절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인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21절로 그렇게 기록을 끝내질 않고 그 다음에 22절을 슬쩍 하나 더 덧붙여 놓는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묘미를 느끼는 게요, 이 머리카락은요 자라기는 하는데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머리카락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 난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시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거 신경과민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으로는요 도대체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걸. 한 번씩 우리 남자들은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발소를 가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 이발소는 그 다음부터는 안 가요. 귀찮아가지고. 그 이제 한 달 정도를 이제 버티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제 피곤해서 이제 눈 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도 안 되는데 머리까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막 너무너무 낙심이 밀려오지만 그때 저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지나면 이 인간이 엉망으로 만드는 내 머리카락 다시 회복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절망하지 않고 돈 주고 나오는 거에 막 그냥 그 가게를 뒤엎고 막 죽이듯이 달려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성경이요, 눈으로 보여지는 팩트, 지금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그 팩트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다가 너무너무 친절하게도 22절을 부연해 놓는 게 성경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사실을 성경이 깨우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에 눈 뽑히고 맷돌 돌릴 때 겪어야 되는 고통을 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겪는 아픔과 이 고통스러움은 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저녁에는 좌절했다가 아침에는 회복이 됐다가 또다시 말씀 들으면 힘이 났다가 금방 집에 가면은 또 낙심이 됐다가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자라있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 자빠지는 것, 잠시 넘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절대로 이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처지를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 회복력을 위한 한 두 가지 정도 그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아픔이 올 때 마치 인생이 그냥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 21절이요, 삼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거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건 절망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삼손의 비극적인 이 절망이 드라마틱한 대반전, 이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우리 미련한 이 둔감한 우리의 감각으로는요,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릴 때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요, 그러나 삼손은요, 머리카락 잘리기 훨씬 이전서부터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20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델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상징적으로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낙이 턱뼈 하나로 그 적들을,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바세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허황한 생각에 빠지는, 이게 오늘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맷돌 돌리는 삼손의 그 비극적인 현실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그 절망적인 사건을 자각하는 도구로 쓴다면 그건 영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제가 종종 그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거는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고난이 저절로 우리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고난이지 그게 축복이냐고요. 고난이 축복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절망적인 눈 뽑힌 맷돌 돌리는 이 상황이 오래전에 나를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져버린 내 초라한 상황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러면 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단어는 그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4장은 오늘 본문 이상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빠져가지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려. 이건 뭐 이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앙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가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또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이것들이 또 목숨을 잃고 얼마나 타락을 했는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담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않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원래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던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갑옷에다가 그 단어 앞에 이라는 부정어를 넣어가지고 이 갑옷 다시 말해 영광 없음 내 인생도 끝 우리 가문도 끝 이스라엘도 끝 하나님이 떠나버린 저주받은 절망적인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아들을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름으로 그냥 이가보시라는 이름을 짓고는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죽고 그렇게 의지했던 종교 지도자였던 시아버지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그 언약궤 그 적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가보시라고 외쳤던 거는 너무 이해가 돼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이가봇 누가 봐도 이건 이가봇 저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자, 그 상황에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우둔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희망은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뺏겼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갑옷 시대 맞습니다. 교회의 꼴을 한번 보세요. 이 목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비참한 평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북핵 그러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희 온 가족은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로부터 우리 형제들은요 막 한 걱정이에요. 아들이 동생이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막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혹시 집에 그 라면 싸놓은 분 계세요? 여행 가려고 샀겠지. 북핵이라서 뭐 라면 사놓고 생수 사놓는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뭐 하도 옛날부터 자꾸 뭐 김정일 때부터 북핵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도 우리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북핵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그 상태를 보면서요. 이게 딱 영적인 상태예요. 최근에 저는요. 그 우연히 그 무슨 그거를 무슨 TV라 그럽니까? 연속극 하나를 보다가요. 근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 무슨 그 미국의 그 저질
영화에나 나오는 그게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한 네다섯 명 학교 근처에다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하는 그런 걸 스토리로 했는데요. 이게 옛날에 나온 거래요. 그 프로를 보다가 제가 정말 내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애들이요, 뭐 대놓고 남자한테 가가지고 뭐 섹스하고 또 하나는 또 임신해가지고 또 가고 뭐 제가 본 프로만 그랬는지 계속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 안 봤으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저질 미국 그 영화에나 나오는 것들이 우리 한국의 드라마에서 그거 TV에 나오고 있는 걸 보고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놀랐고요. 바로 그 다음에 내 목사라는 내 자신이 처참해졌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뭐 성추행한다 어쩐다 뭐 건축 어쩌고 뭐 맨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던 동안에 사탄은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잡아먹는 어디까지 왔느냐 안방에까지 이제 뭐 해주고 뭐 절겨라 섹스가 뭐가 잘못이냐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뭐 오늘 만났든 내일 만났든 중요하지 않다 너무너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지 헷갈리는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지금 혼란 그 자체예요. 뭐 혼란이라도 하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여러분 무슨 목사가 무슨 뭐 짓을 했다. 무슨 목사가 누구를 임신시켰다. 무슨 TV 시사 프로. 내가 민망해서 내가 못 보겠어요. 보다가 우리 애들도 확 딴 데로 돌려요. 막 이건 막 이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적으로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한테 끊임없이 이메일로 청년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절망적인 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애가 임신을 하고 그러면 그 방송국이 책임집니까? 마음대로 절개라고 떠들었던 그 사람이 대책 없이 그냥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다가 임신이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방송국이 그 책임집니까?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처참해졌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북핵을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지만 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이가봇 시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미어터지게 모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힘 하나 쓰지 못하는 머리 깎인 삼손 같은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람만 많이 모을 줄 알았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냐고요. 이 힘을 잃어버린 머리 잘린 삼손 같은 내 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목사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이가봇 시대에 어디선가에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고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얘들이 영 아니지만 아버지 이 아이를 사무엘로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회복을 위한 두 번째가 뭡니까? 그 희망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 되돌리기 제가 여기에 마음 되돌리기에 왜 강조점을 뒀느냐 하면은 제가 그 삼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 마음을 다오잖아요. 니들이 여기 와주는 거 참 고마운데 이거 추석 끝나고 피곤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니들이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마음을 다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는 네 마음을 다하예요. 아, 그런데 제가 덜릴라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요. 여러분,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덜릴라도 삼손에게 요구한 게 마음을 다하였더라고요. 자,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근데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게 뭐냐?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요, 네 마음을 다오 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뭘로 갚아주시느냐?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결과는 혼미한 정신의 회복이 되고 소생되는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덜릴라가 삼손에게 마음을 달라 그래가지고 삼손이 덜릴라에게 마음을 줬더니 덜릴라는 삼손의 마음을 받자마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한 주일에 여러 번 세상에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덜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눈 뽑힌 사람들이 울면서 찾아오는 걸 상담하는 게 제 일이에요. 최근에도 저랑 연배가 비슷한 남자분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그 고위관리 높은 자리, 높은 학력, 외국 유학 너무너무 멋진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너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 뽑힌 삼손이 된 건 줘야 되는, 줘서는 안 되는 덜릴라에게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사, 장로, 그 타이틀은 그럴듯하지만 줘서는 안 되는 덜릴라에게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암정이라. 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마음을 줬다가 그 세상 타락한 세상에 내 마음을 함부로 지멋대로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브로큰 하트라는 말이 저는 제일 슬픈 단어예요. 덜릴라에게 내 마음을 줬더니 이게 내 마음을 지멋대로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깨진 사람이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밥을 굶어서 지금 마음이 깨졌습니까? 주어서는 안 되는 덜릴라한테 마음을 줬기 때문에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깨져버린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 번 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눈물의 경험을 여기다 고백해놓은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까 바닥으로 내 마음이 내동댕이 쳐졌는데 거기서 깨져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력,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깨진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덜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데 두 여인이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여인에게 무슨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부탁을 하느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뭘 부탁합니까? 그 두 여인한테? 니들 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좀 전해라. 거기서 나 만나겠다. 내가 만나겠다고 좀 전해라.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지금. 어? 빨리 가서 이리로 오라 그래라. 그러질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타락하고 변질하고 뿔뿔이 도망가고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졌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제자들을 지금 이리로 오라 그래라. 부활의 현장으로 부르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느냐. 등산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등산하다 길 잃어버리면요, 지 감각으로 길 찾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길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처음으로 가야 돼요. 출발했던 그 장소. 왜 갈릴리일까요? 오늘 여기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처음 그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가슴 떨리던, 내가 이 남자만, 이 여자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내가 이 여자와 더불어, 이 남자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이라 그 약속만 지켰더라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왜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요? 위기를 만난 가정가정마다 그 가슴 떨리던 첫사랑의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이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해산했는데 지금 그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음성.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분당 우리에게 처음 개척하고 이렇게 사람 모이기도 전이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하니까 입간판도 하나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은 몇 모이지 않아가지고 설교하면 막 에코가 나가지고 막 울려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되던 참 겉으로 보긴 초라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다 돌아가고 이 텅 빈 자리 불 끄고 침침한 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간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지으면서 노래 불렀던 그 15년 전 하나님은요, 사람 많이 모이고 이름 알려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변질되어 있는 저에게 종종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목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사람들 얼마 모이지도 않고 건물도 없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 답답하던 그 시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반주도 없이 홀로 눈물 지으며 부르던 그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 회복을 원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그 자리.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진실로 회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져버린 것 같지만 그렇게 깨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튀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력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첫사랑 그 갈릴리로 내 안에 손 붙잡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보게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 메시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를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서로 다른 부분들을 보완해낸다면 더 멋진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이 방송을 듣는 남자분들은 아내의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아내들은 남편의 길을 세워줄 수 있는 장점들을 지금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3번째 시간.
1: 거저, 일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니고 무슨 소립니까?
2: 그게 말이요.
0: 평양 외곽 기방에서 덕세와 그를 찾은 외인은 은밀한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2: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는 것 아니겠어?
3: 고작 길선저 그자 때문에 덕세 상에 주저앉으면 되겠냔 말이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되기로 했어도
2: 끝을 봐야 한다는 거지.
1: 이보시라요. 내래 당신들에게 그 무식어 일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래 오만의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니 나를 개지구설이 뭔가 허튼 짓을 하리거든. 여기서 그만하시라요.
2: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우린 당신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오. 단지 당신이 어머니의 원한을 갖기만 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 일본은 만족하오.
1: 뭐 이거 어디래?
2: 이것이 바로 당신들 말로 너희 집 매부 잡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이던가.

0: 아니, 시방, 뭐 하는 겁니까? 고조, 이젠 마음을 좀 잡으시라요. 오만이도 당신 때문에 기르게 되었다는 것을 앞마당에 이렇게 술로만 살 겁니까?
1: 뭐이가 어디래? 아니, 이놈의 애미나이가 그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0: 니 보시라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다. 애미 죽인 우리 아들이라고 합니다.
1: 시끄럽고만 기래.
0: 아이, 와씨, 술상을 집어 없습니까?
1: 잘 들으라. 다시는 우리 오만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다시 입 밖에 내는 날에는 확 그냥 알겠지?

0: 차위대라, 차위대. 대체 저자들이 무슨 수작으로 차위대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인가?
1: 아니, 뭘 그리 골똘히 생각을 하십니까? 손에 든 것은 뭡니까? 에? 차위대? 이것이 뭡니까?
0: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외놈들이 우리 민족 기업을 수탈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듯합니다.
1: 그럼 이거이 그겁니까? 자위대. 뭐인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 같은데. 그거이 뭡니까? 자위대란 거이.
0: 아직은 그것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대체 그거이 뭐인디 알 수가 없이요.
2: 일본은 대조선 침략 후 모든 일에서 항상 연막을 뿌리거나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선을 침략할 때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호를 하며 개발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개발보다는 매독이나 성병을 전염시켜서 백성들을 병들게 했고 또한 경제인들을 매수하여 국가 경제를 일본 아래 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을 헤어날 수 없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의 대조선 침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연합을 꾀한다는 자위대 역시 바로 그런 시작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히 교회내 경제인들을 허울 좋은 기체 아래 매수를 하여 이간질과 이용을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을 노렸다.
0: 그럼 그거이 외놈들이 우리 조선의 경제를 잠식시키고 교회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겁니까?
4: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 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체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0: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들. 교회가 말을 안 들으니 별 수단을 다 쓰는구만 기대요.
4: 다행히 교회들이 이 단체에 협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유대에 가입하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리 일본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그래야 돼요. 어찌 우리 교회당들이 세워졌는데 그런 하찮은 것들에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4: 아마 지난번 덕세 사건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일본의 박해가 아닌가 합니다.
0: 멀쩡한 사람들에게 매독 같은 더러운 병들을 옮기기 위해 기방들의 실태를 조사하더니만 이제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사용해 교회에 돌을 던지게 하다니. 내래 이제 놈들의 수작을 알았으니까니 그 염려들 마시라요.
4: 이는 교회의 위기이자 이 나라에 대한 위기입니다. 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0: 그러니까 덕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단 말인가?
1: 예, 알아듣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0: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혹시 덕세 그자에게 자유대에 대해 말을 했는가?
1: 아, 아닙니다. 그자에게 그런 것을 말했다가 도리어 화근이 될까 말을 안 했습니다.
0: 설사 말을 한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차인데 괜히 긁어부스럽을 만들 필요가 없다. 혹여 김새를 차리지 못하도록 조심하도록. 우리가 놈을 사냥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어.
1: 예, 명심하겠습니다.
0: 조심해서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독을 옮기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보안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여기인 것 같은데. 가만. 저 집인 것 같구만. 안에 덕수 있네. 니보라오! 덕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거짓과 자만심으로 가득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야 비로소 삶의 중심이 자신들이 아니며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들의 삶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는 늘 초조하며 두려움에 가득한 늘 쫓기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자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줄 사역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대화방의 주소는 www.bbnchat.org입니다. No.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과연 얼마만큼 세상과 멀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의 바로왕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내놓습니다. 바로왕은 3일 길을 떠나기로 청했던 모세에게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는 남자들만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온 백성과 육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떠나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방법과 육신적인 생각들에서 얼마나 단호하게 떠나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4: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보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가 지르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겐디 포도원의 고베로아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잠나무 석가래로구나.
5: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을 샀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간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4: 제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인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5: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레아산 기슭에 놓은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케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자지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치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기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4: 제5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만 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5: 제6장.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0: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남미 여자를 보려느냐.
1: 제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안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다람빛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섯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가장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0: 제 8장.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웠댔고 너는 왼손으로는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알고. 그가 성벽일진대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0: 1천은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구약 성경 신명기서 모세 오경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성경이 되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했고 이제 구약의 신명기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 더 살펴보죠. 모세오경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번에 다루게 되는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두텔로 그러니까 이 둘 혹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미온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신명기의 영어 표기인 두텔로노미 이것은 곧 두 번째 율법이란 의미의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율법의 반복으로만 생각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신명기는 율법을 요약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재상시키기 위해서 또 재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략 윤곽만 말씀하신 후 그것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심으로써 그것을 강조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란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명기의 주제가 사랑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일찍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좀 더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만 봐도 사랑이란 말이 2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이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율법의 대원리가 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전혀 무익하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율법은 분명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의 시편 103편 7절에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으되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긴밀한 관계와 40년 동안에 걸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4장 5절로 12절 아마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여호수아서의 일부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직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매기 목사님과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신명기 마지막 부분의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 매기 목사님은 그 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된 것이니까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의 주장을 쫓아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그러므로 여호수아서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모세 오경 편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당신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모세의 기자설은 지금까지 비평가들로부터 사실 많은 비평을 받아왔어요. 이것에 대한 가장 주된 이유는 모세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신명기를 기록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불가능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논법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므로 오늘날에 와서 그런 모세 저작설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판은 쑥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준 메시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작 의도가 되겠죠. 이때 그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한 달 전쯤 일이 되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제1세대 그들의 조상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또한 불신했습니다. 불신앙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불신앙,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율법과 전혀 다른 당신의 은혜로 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그런 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40년에 걸쳐 광야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그 자녀에게 주야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크게 경시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배가, 기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약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현대의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어찌 보면 저 역시 그것 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가정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가정에서 성경이, 가정에서 교회의 삶이, 또 가정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해야 되는데, 요즘 뭐 학원 다니느라 뭐 하느라 뭐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모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고난을 넘겨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날의 광야의 역사를 회상시키고 율법의 특정한 부분을 재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하여 그와 맺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관점에서 장차 그들에게 전개될 미래를 조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새로운 노래를 가르칩니다.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축복함으로써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가 전체 3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로 대단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 1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온 여행을 회고하고 그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출애굽 제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따라서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전처를 밟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도록 지난 사건들을 회고시키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서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신명기서를 펴놓으시고 함께 나누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신명기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라바 광야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으면 모세는 지금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그랬어요. 시내산은 호렙 땅에 있는 것이죠. 이 호렙에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걸어서 열 하루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던 끝에 당도하게 됐던 거죠.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지혜롭지 못했고 40년 동안이나 적막한 광야에서 유리 방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전능아라는 말로 특징 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다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들 하셨고 또 직장도 좋으시고 참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지식을 불사르려고 하시는 겁니다. 3절 보실까요?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러분 자기에게 준 명령을 다 알렸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유랑 생활 말기에 그들에게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처음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후에 문자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세 시대에는 문자가 없어서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모세 때보다도 훨씬 이전에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서 그 비평가들의 비평은 정말 한낱 비평에 그치고 말았던 거죠. 모세는 하나의 대변자에 불과하였지만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와 여행에 대해서 다시 회고하면서 자신이 범한 커다란 실수도 과감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심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랬습니다.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모세가 재판관을 임명한 사건을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멍에를 홀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지요.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로를 세울 것을 허락하시고 70인 장로가 임명되게 되잖아요.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산헤드린 공회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요.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그를 도와줄 어떠한 조직체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기의 과실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도 그것이 좋은 듯 하여 행하였으나 무익하였으며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가운데 가장 불미스러운 것은 교회의 소속 기관이 목회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기관과 교육제 사이에 마찰이 생긴다면 그 기관이 없어져야 하든지 아니면 교역자가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야 하든지 하는 험악한 사태가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모든 교인들과 교회 기관은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잘 보살피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해온 광야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19절로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바네아에 이렀어요. 모세는 그것에 관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틀림없는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요. 모세는 줄곧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곳을 여행한 목격자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결코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보세요. 모세가 진술하고 있는 그의 두 번째 실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잘못된 결단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는 백성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부추켜져 가지고 이러한 오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판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모세에게 주장하기를 우리로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여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정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리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위협을 느껴야 할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백성들은 정탐꾼을 그러므로 보내기를 원했지만 모세는 그걸 보내면 안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던 거라고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또다시 광야를 유리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을 탐지한 후 그곳이 매우 훌륭한 땅이라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치시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셨는데도 그들은 불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사실이지 무능한 우리로서는 공경에 처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보다 놀라운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온 이스라엘의 모든 열조가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전 봉헌식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8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과 왕궁 건축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63절을 보시면 그 봉헌식에 드려진 소가 몇 마리라 그랬습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이죠. 소 한 100마리 잡아서 드리고 양 한 1000마리 잡아서 드렸다 그래도 결코 적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소 100마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소 몇 마리요?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은 몇 마리요? 12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이 수가 얼마나 많은 수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드려진 소와 양이 몇 마리인가 하면 소 100마리, 양과 염소 612마리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6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제 소와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인데, 그때는 소 몇 마리를 바쳤다 그랬어요? 수소 100마리, 그리고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숫염료, 숫염소 12마리. 그렇게 해서 양과 염소는 총 612마리를 바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몇 마리의 소와 양을 바쳤다고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은 12만 마리.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소와 양들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단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성전에는 번제단 하나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임시 번제단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6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 원래 번제단 가지고는 이 많은 양을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특정한 지역을 구별해서 거기에 임시 번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소와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희생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면 또 바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엄청난 부자왕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솔로몬과 같이 정말 물질로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또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그것도 역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 다음에 능력 주시면 또 하나님께 여러분 풍성하게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자꾸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될 수 있으면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극동방송이나 무슨 이제 기독교 개통의 TV 보면서 그걸로 이제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죠. 교회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면 일단 시간적으로 많이 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잖아요. 희생이. 참된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마트마 간디가 일곱 가지 사회적 대죄에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뭘 꼽았는가 하면 희생 없는 예배를 꼽았어요. 마트마 간디가 지적한 일곱 가지 사회적 대죄는 이거예요.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둘째는 노동 없는 부,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넷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는 도덕 없는 상업, 여섯째는 인간에 없는 과학, 그리고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 없는 예배는 이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 네 타작마당과 네 소와 거기 있는 뭐 뗄나무들 이런 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냥 왕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타작마당도 그냥 드리고 소도 그냥 드리고 다 그냥 드릴 테니까 왕이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왜 다윗 왕이 그냥 준다는데 그냥 받지 않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줄 아십니까?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하니까 뭔가 희생을 하고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굳이 집에 안 계시고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희생이라면 희생이죠. 또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물 헌금 드리는 거 그것도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며칠 동안 성전 봉헌식을 했는가 하면 14일 동안 했습니다. 본문 65절 보겠습니다. 65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며칠간 제사를 드렸어요? 예,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성전 봉헌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간의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째 날에 돌아갔어요? 66절 보니까 여덟째 날에. 근데 그 앞에서는 총 며칠간을 성전 봉헌식을 했다 그랬어요? 14일간. 그런데 66절에서는 또 여덟째 날에 돌아갔다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여덟째 날은 두 번째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5일째 되는 날 이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뭐 돌아갈 때만

나갈 때 하고는 이게 좀 표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올 때도 우중충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돌아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예배 잘 드렸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여러 가지 은혜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도 받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분위기는 밝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본질상 밝고 즐거운 것이라야 합니다. 예배는 축제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또 뭘 했는가 하면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 66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뭘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 백성들이 왕을 축복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장 66절에서는 이번에는 백성들이 또 왕을 축복해 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하는 것이죠. 기초와 여러분들도 서로 만나면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해주고 또 성도가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해주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주고 또 자식은 부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해주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서로를 많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고 뭐 저주하고 악담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복을 빌어주는 거죠. 원수라도 사실은 우리가 축복해 줘야 하는데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에 기록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본문 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꿈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아,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에 있는데 우리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기브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요. 꿈 속에서 하나님

0: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인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뒤였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9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간구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장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 또 기도 제목들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을 계속 보시면 오늘 본문 9장 3절을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여기 나오는가 하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가 네가 지은 그 성전과 함께 하겠다. 내 눈길이 항상 그 성전을 바라볼 것이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성전과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크기를 떠나서 뭐 건물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가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가진 것 없고 헐벗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이런 교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여러분 외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예. 결국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내 아버지 다윗같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나 네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땅에서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도 허물어뜨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근데 그 일에 사실은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장 본인이 누군가 하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섰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는 가라는 거예요. 예,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9장 4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 여기 나옵니다. 자, 9장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integrity of heart 그렇게 썼어요. 마음의 integrity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실성, 온전함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은 uprightness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직성, 강직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테그리티, 마음의 인테그리티.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의 진실성, 마음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마음의 인테그리티, 마음의 진실성,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삶의 고단함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성경은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차츰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웃으신 장면이 있는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성구 파는 데 가면 뭐 예수님이 막 웃는 그림 막 그려놨다고 환하게 웃는 모습, 아주 인자 모습. 여러분,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 보고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부활이며 생명인데 그 나사로가 내 안에서 죽었는데, 날 믿고 죽었는데, 부활과 생명 안에 있는데 이걸 못 알아먹는 그 사랑받던 마르다 마리아가 못 알아듣니까 예수 우셨다니까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2: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세 번째 말씀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첫 번째 말씀에서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죠. 이들은 정말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또는 세속적인 정치에 아주 실력 있는 자들,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 1%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세상에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하지만 모세 오경도 오해했어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형사치수제도, 계대결혼이 있으니까 형이 죽었는데 첫 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이어받고 형수를, 그래서 후사를 물려줬는데 일곱 형제가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나입니다. 부활 후에는 누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볼 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도 어떻게 볼까요? 오해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기는 것이고 수많은 이단이 생기는 것도 다들 뭐 하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뭐 했다고요? 오해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지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정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다시 말씀을 봐야 돼요. 집에 가서 그냥 덮어놓고 목사님 말씀 1번은 딱 적용 나오잖아요. 첫째 뭐하고 둘째 뭐하고 셋째 뭐하고 그것만 짓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배려할 사람들은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설교 들었으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그러한가 성경 읽어보고 앞뒤 문장 보고 문맥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출애굽 3장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해버렸어요. 우리가 읽어봐도 여기서 부활의 근거가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로 삼아버렸어요? 부활의 근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해석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 해석이 옳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논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역사 속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진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모세가 요한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에고 에임이에요. 그게 나다. 나다.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입니다. 부활을 주실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죽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잔다 그러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깨우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러시는가. 2000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2000년 동안 살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죽었니? 나이가 몇 살이네? 저 1950살이다. 이러면, 우와, 그럼 역사를 말해봐라.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진도 다 찍어 놓았어요. 그럼, 야, 진짜 예수 믿어. 아무도 안 죽네. 영생교. 아시겠어요? 영생교. 그런데 영생교 교주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생교 교주가 죽어버렸는데 영생이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그 말씀을 뭐라고 본 거예요? 문자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영생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았으면 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죽어도 살아있는 거구나. 그게 영생이구나. 이렇으면 영생교 안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재산 바치고 목숨 바치고 뭐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영생교 교주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며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도 생명 부활 안에 있는데 왜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 믿고 안 죽고 영생하는 사람이 500년 살고 1000년 살았다면요.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아마 거의 다 믿을까요? 거의 다 믿을까요? 오래 살고 싶어서. 물론 막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탁 죽고 싶은 사람 안 믿어도 막 빨리 죽겠지만 다들 그렇게.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랬는데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한 백성만 믿게 하시려고 안 보여주세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게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을 때 그 다 이루심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제가 경기도 가서 말씀 교제할 때 그 얘기 했는데 우리 금요일 공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신비의 역설에서 요한복음에서 세 번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들린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에 죽는다는 것을 세 번 말씀하셨어요. 이건 찾지는 마세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야 영생을 주시는 거죠. 내가 들리면 내게 영생을 주겠다. 두 번째로 내가 들리면, 요 한번 세 번 말씀하세요. 내가 들리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된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참된 지식도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들리심으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지식이 주어져요. 세 번째로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너희들을 나 있는 대로 이끌어드리겠다. 예수님께서 들리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의 다 이루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다 이루심 안에서만 부활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이 역사 속에 안 보여줍니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증거해 놓았고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참된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부활의 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때를 믿고 소망하며 가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절을 살펴봤는데요. 만약 우리에게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어릴 때에 저는 이런 설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놀러 가고 또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이 추운 날 아침에, 그죠? 여수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 추운 날, 이 멀리. 편안하니,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 하면, 놀러도 못 가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손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뭐예요? 비유가 비천한 또는 수준 낮은 비유로 봐요. 그러니까 그건 고진감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 부활이 없다면 왜 성도가 가장 불쌍하냐라고 하면 성도가, 즉 성령에 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아까 십자가로 다 완성된 그 예수님의 세계, 그 부활의 영광의 나라를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 속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죽음으로 보입니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어떤 죽음이에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이방인의 죽음이에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안 차합니다. 로마에서 사형당해도 십자가형을 안 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로마를 반역하다 죽으면 십자가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죽음이고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을 볼 때는 이거는 로마 반역하다 죽은 그냥 십자가의 정치적인 처형 그거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 이루심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성령이 임하여야만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방향성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목표,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면서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류 독감으로 정말 계란값 많이 올랐죠? 수입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닭 몇 마리 죽은지 아세요? 보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보도는. 외국에도 나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드러냈는데 지금 시시하고 있잖아요. 수백만 마리, 아마 수천만 마리가 땅에 묻혔을 거예요. 닭들, 오리들, 가금류들, 이게 조류 독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왔습니까? 구제역이 왔어요. 구제역은요, 소, 돼지들이에요. 소 수백 마리가 땅에 묻힙니다. 그 큰 소들이. 그러니까 이 오리, 닭, 소, 돼지들이 흙으로 묻혀지잖아요. 이 오리, 닭, 뭐, 돼지, 소를 먹는 사람들도 사실은 죽음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닭들만이 아니에요. 소, 돼지 이들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소들이나 이 닭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잘 돌보라 그래. 잘 돌보라. 근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모든 만물이 지금 단식한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타락은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존자, 나는 나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 자리에 넘어,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의 처음 선진 낙농업들에는요, 구제역이 잘 발생을 안 해요. 왜요? 거기에 속히는 한번 가보십시오. 그 넓고 넓은 초원에 소 한 수백 마리밖에 안 키워요. 우리는 소를 어떻게 키웁니까? 밀 좁은데 그저 가둬놓고 그냥 사료 먹이가 키우잖아요. 병 하나 오면 그냥 옆에 다 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키워요? 빨리빨리 소를 키우고 빨리빨리 닭을 키우고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양계장 가보고 오면요. 닭고기 먹을 마음, 계란 먹을 마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양계장 가보셨어요? 그 좁은 케이지 안에 활동도 못하러 요만해요. 닭 한 마리 들어가는데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24시간 불을 켜놓으면요. 알을 많이 넣는 하루에 두 개는 하루에 두 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알을 낳을 때는 하루에 하나를 놓거든요. 그런데 24시간 얘들이 계속 모유를 먹고 아이를 하루에 두 알까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한 번에 3,000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란 한 번에 3,000원, 4,000원 할 때 사 드셨잖아요. 여러분 계란 한 번에 3,000원, 4,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닭을 학대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비싸면 안 사잖아요.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면 살까? 애굽에 피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었거든요. 그 예레미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의 시각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단한 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기분 좋게 파한대서 하면서 웃으신 장면이 있는지요?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성구 파는 데 가면 뭐 예수님이 막 웃는 그림 막 그려놨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모습, 아주 인자 모습. 여러분,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부활이며 생명인데, 그 나사로가 내 안에서 죽었는데, 날 믿고 죽었는데, 부활과 생명 안에 있는데 이걸 못 알아먹는 그 사랑받던 마르다 마리아가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 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정말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자기 죄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끊임없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유혹,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거 다 들어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신이 이것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뭐 해요? 교회를 와서도 뭘 구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구했어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세상이 자랑이 될거 구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거, 불타 없어질 거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십자가를 달아놓았는데 그 안에는 발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다들 십자가 달아놨더라고요. 왜 달아놨어요? 십자가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는 무슨 모형이에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저주받아 죽음의 형틀. 그럼 우리도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십자가만 네온사인 찬란하게 붙여놓고. 어떤 분은요, 십자가가 요새 색깔이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뀌었다고 단식하면서 십자가는 전부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신문에 광고하던데, 세상에.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 정신이 들고 피의 색깔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분의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십자가가 하도 왜곡되니까 그렇게 했다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배당으로 모인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다이로서 예수님을 믿으러 온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 가까워 뭘 준다 그랬어요? 내가 달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드리겠다. 그거 아니면 예배당 올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이로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아니라면 예배당이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망 아래 오셨잖아요. 죄 아래 오시고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에게 나셔서 뭐 하려고요? 사망으로 사망을 잡은 자를 이기신 거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사망을 잡은 자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그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옮겨주시느냐 하면 의와 생명이 왕노릇 하는 곳에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진 자들의 삶이 어떠할까? 그 부활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할까?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세 번째로. 더 많아요. 아직 한 서너 번더 해야 될것 같은데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지난해 봄에 몸의 부활과 재림, 거기에 있는 내용은 다 전하지 못해요. 그것은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럼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가, 그걸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0: 들이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 잠이 아니라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 몸을 장막이라 그래요? 이 장막 안에 거하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이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이 몸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안 무너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몸이 무너져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뭐 천국 맨션일까요? 아니에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새로운 몸이에요. 아담의 몸이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 적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무너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에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그러니까 성도가 탄식한다는 거.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냐라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무너지죠. 제가 조류독감 구제역 얘기한 것이 그 육체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너져서 흙으로 들어가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무너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무너진 몸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데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생로병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죽었고 할아버지가 죽었고 뭐 정조, 고조,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싫거든요, 죽음의 세상이. 그래서 죽음 얘기를 안 해요. 죽음 얘기하면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요. 아예 죽음 얘기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잔치집에 가라 그랬어요. 초장집에 가라 그랬어요. 왜요? 너희도 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너져 내려가고 죽는 것에 관심 안 가져요. 어떻게까지 살까? 어떻게 하지 건강하게 살까? 오래 살까? 여기만 관심을 가지더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요?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 차라리 빨리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 거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멋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피조물은 그렇게 살 자기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게 피조물의 자리인데 이 타락하고 나니까 지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조상들을 보고 나도 무너져 내려가는데 이거 인정 안 하고 살려고 해요. 제 어머니 여행 보내고 계시는데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한번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푹 받쳐서 부축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야 돼요. 뭐 아직도 뭐 그동안 하시지만 명절에 뭐 집에도 오고 가고 하시지만은 한번 움직이는데 그 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어머니만 아니고 저도 병원에 심방을 가고 뭐 환자들 이렇게 심방을 가보면 볼 때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문을 저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해보셨어요? 이런 죽음의 이야기, 맞닥떨어지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이 죽음의 길, 이거 좀 깊이 얘기해보셨어요? 여보, 당신도 무너져 가나요? 나도 무너져 가나요? 이런 얘기 해보셨나요? 점점 약해지네요? 점점 힘이 빠져가네요? 기억력이 자꾸만 없어지네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런 쪽으로 가려버려요. 그런 것이 뭘 얘기해요? 비전, 꿈, 희망, 도전, 새해 계획, 목표 발전, 성공, 성성장구, 일취월장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신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몽땅 다 이런 마귀에서 속아서 그 죄와 사망에 태어난 채로 그 근세에 있는 채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이 생명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영을 부어주셔야만 그 자유와 사망 있는 자들을 끌어서 예수님에게로 연합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첫술을 잊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3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 한 짐씩 다 지고 사시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고통이 제일 크다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짐씩 다 지고 가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시편 90편 보십시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인생의 날 개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게 시편 90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딱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담기는 자가 있고, 그것이 담기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것, 둘 종류 뿌려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는 자가 있고 담기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미 천국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터널이라 그랬거든요. 어떤 터널요? 환난과 죽음이 있는 그 터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무너져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전도서 보면 너무 놀라워요. 손은 벌벌 떨리고, 눈은 안 보이고, 귀는 어두워지고, 이빨은 흔들리고, 메뚜기도 내 위에 올라타면 무거워요, 그게. 그래서 뭐 명품 가방이라도요, 나중에 무거우면 버린다니까요, 그것도. 뭘? 나중에 뭐, 이게 뭐 목걸이 해놓으면 그것도 무겁다 버린다니까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다. 자,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우리는 뭘로 탄식하느냐?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죽을 몸이 뭐에 삼켜요? 생명에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삼키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잡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삼켰어요. 삼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무슨 과정이 남았어요? 소화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우리를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삼켜진 자예요. 삼켜졌으니까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는 과정만 남았어요? 예수님 우리를 소화시켜버려요. 그럼 소화시키면 나는 어떻게 돼요? 허물허물, 그죠? 허물허물, 물렁물렁. 그래서 완전히 분해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어떻게 돼요? 흡수돼버려요. 제가 자유 게시판에 정호성 씨의 이슬이라는 시를 하나 올려놨어요. 정호성 씨 시집 읽다가 이슬이 너무 그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슬이 이렇게요. 사람들은 이슬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슬은요, 아니다. 나는 이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과 함께 연합되는 거죠. 이슬이 사라진 게 아니고 빛 속에 하나 되어버렸다고 해요. 와,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죠? 사라져가는데 두 가지 사라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라지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채 사라져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볼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사라지는 모습은 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라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는데 너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죽어도 고통도 없이 죽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도 안 믿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원래 지극히 당연한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 믿었고 이 땅을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진노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만 남과 비교하죠. 이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성의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했습니까? 성의 임했습니까? 성의 임했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죄가 죄의 근원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죄와 비참함을 알게 돼요. 나는 저주받아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역사에서 자기 백성을 그 십자가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함께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전부 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부활 안에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세요. 우리 이 무너질 몸, 이 죽을 몸이 생명에 삼켜지게 되는데 이걸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 보증의 담보물이에요. 담보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보증이에요. 담보물이에요. 이러면 성령을 담보물로 지불했어요. 포기될까요? 안 돼요. 성령이 담보물로 보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보증금을 걸 때 한 천억 좀 보증금을 걸었다. 보증금을 천억을 걸었어요. 별로 감동이 안 오네. 1억을 걸읍시다. 낮춥시다. 보증금을 1억을 걸었어. 어떤 건물 내가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 걸었어요.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나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보증금을 뭘로 걸어버렸어요? 성령을 걸었어요. 성령이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뭘 바라보게 돼요? 새로 몸. 이 육의 몸이 있은적 영의 몸이 있는 그 영의 몸을 덧 입을 나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성이 우리에게 임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뭐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몸으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뭐 뉴질랜드서나 뭐 프랑스 야 이러니까 되게 유명한 거 사는 것 같다 그죠? 뉴질랜드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서 오신 분이 꼭 예배에 참석하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왜 그래요?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아날로그로 만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것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보는 거잖아요. 진짜로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보는 그날. 그래서 몸으로 있을 때는 따로 있다는 이 말은 아직도 예수님을 얼굴로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뵈려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는 보면 죽듯이 우리 몸을 가진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에 있어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던 자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구약의 요한을 만난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려면 우리가 어떤 수준이 돼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부활의 때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나 곡하게 거는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다시 없는 세계예요. 빨리 안 죽고 싶어요? 정말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애들은요, 자, 성인 됐는데 제가 알아서 크겠죠. 뭐, 잘 새겨들어라. 제가 알아서 그런 거예요. 대학을 아니 얼마 고등학교만 마쳐도 돼요. 뭐 고등학교 마치면 다 저기들 밥 먹고 살아가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감정과 열정은 구령의 열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보다 더 귀하고 값진 열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고 영원한 빛을 남긴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귀한 종들 가운데 한 분인 조지 화이트필드는 주여 나에게 많은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구령 열정에 불타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령에 대한 열정 중 하나는 저희 BBM 방송국에서 마련한 ITL 전도카드를 여러분이 방문하는 곳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 전도독으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으며 평생을 그 사랑 속에서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인 친구와의 각별한 우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각별한 우정이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친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저희 BBN 방송을 알리고 복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옛 시절에 나눈 우정을 복음의 우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우정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면 친구에게 알리기란이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 BBN 방송과 복음을 소개하며 영원을 향한 우정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에서 만난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가치는 우리가 지불한 금액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적은 것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가 된다면 우리의 것을 흔쾌히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을 텐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베푼 기도와 물질의 작은 후원이 잠자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을 통해 매년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BBN 방송을 후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열매가 30배인지 60배 혹은 100배로 열렸는지 저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후원에 직접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폴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비록 직장이나 사회에서 종종 맹종을 강요하고 있다 해도 우리들 중 누구도 우리의 의지와 반대로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종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거나 평범한 것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1: 우리 이 집을 빨리 나갈 방법을 찾는 게 좋겠어. 안 그럼 난 미쳐버릴 거야.
2: 나 오늘 하루 종일 울었어요, 폴. 압박이 너무 심해요. 나 미주리로 가지 않을래요.
1: 우린 지금 당장 벗어날 만해. 가능한 때 말이야, 미리암.
2: 지금 자정 넘었고 게다가 1월이에요.
1: 길에서 1마일 반 되는 곳에 이웃집이 있어. 그 사람은 우리가 처한 공경을 이해해주고 있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거든. 그때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2: 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2층에 계시잖아요. 절대 성공 못할걸요?
1: 제발 미리암, 두 분은 우리의 결혼을 깨려고 하신다고.
2: 나도 떠나자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해요. 하지만 적절한 탈출 계획이 있을 때까진 안 돼요.
1: 우리가 지체한다면 두 분은 절대로 우리를 안 보내주실 거야. 난 떠날 거야. 그리고 당신을 여기 두고 가지는 않을 거야.
0: 오늘 이야기에 이 청년이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을 때 아미시 공동체의 관습에 순응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폴이라는 가명으로 부를 이 남자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저는 오하이오에 있는 한 농업지역 공동체인 아미시 사람들 중 14남매의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나 같은 의견을 가진 공동체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했고 현대식 편의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살았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순교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7살 때부터 저는 소젖짜기, 가축 먹이 주기, 그리고 말들의 마구를 채우는 일 등 집안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 가만 좀 있어! 내가 국비에 엉켜버렸네. 도와줘, 형! 일어나, 폴! 그러다 말한테 발뛰겠어! 와! 자, 어서 손을 이리 줘. 내가 거기서 나오도록 도와줄게.
4: 팔을 못 움직이겠어.
1: 저런, 부러졌구나. 내가 아버지를 모셔올게.
3: 저는 팔꿈치가 부러져서 9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있던 병실에 다른 환자들을 목사님들이 신방하러 오셨을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그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멀리해온 세상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고 당시 제 머리 주변으로 말들이 발을 구를 때 자칫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과 영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3개월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에게 물건을 판매하러 다니는 행상인들 중 일부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팸플렛 몇 부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 팸플렛을 읽었고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5: 폴, 너하고 네 형 돼지에게 줄 먹이 가는 거 다 해놨냐?
1: 네, 아버지. 저희 거름 채워놓는 것도 다 끝냈어요.
5: 잘했다.
1: 아버지, 요한복음 3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중요한 말씀이지. 성경의 나머지 말씀들처럼.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
1: 오늘 형이랑 밭에 있는데 과일 팔러 온 행상이 팸플렛을 주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우리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라고 말해서요.
5: 그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아니야?
1: 그래요. 하지만 저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5: 폴, 성경은 너무 복잡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3: 우리 공동체에선 교회 모임에 그 누구도 성경책을 가져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조차요. 17살에 우리는 엄격한 규율과 그 규율을 잘 따르고 있는지 다른 교회 구성원들이 감시하도록 허락하는 조건 하에 교회에 강제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17살이라는 나이는 청소년 활동에도 참석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여긴 데이트도 포함돼 있었죠. 저는 미리암을 몇 년째 지켜봐왔던 터였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수많은 정욕을 따라갔죠. 제 친구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후 저는 미리암이 저를 위해 준비된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제 나이 20세이던 1977년에 결혼했습니다.
2: 당신 찾고 있던 거 찾았어요?
1: 하지만 내 질문엔 대답이 되지 않았어.
2: 어떤 질문이요?
1: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
2: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1: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선행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2: 하나님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1: 나 숙부님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해보고 싶어.
2: 우리 이웃들 중에 제이콥 숙부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숙부님은 우리의 전통에 대해 별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1: 나도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제이콥 숙부님은 주님을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셔. 게다가 매우 겸손하시지.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
3: 1년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이콥 숙부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저는 저를 괴롭혀온 질문들을 했습니다. 숙부님은 성경에 근거하여 대답하셨죠. 제가 우리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인 남자들은 제이콥 숙부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에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마다 숙부님을 제외시킴으로써 그분을 공공연히 무시했습니다. 1월 어느 날 미리암과 저는 우리 농장에서 나와서 부모님의 농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딸아이가 타고 있던 썰매를 밀어주고 있었는데 빙판에서 그만 중심을 잃고 얼음바닥이 깨지면서 차가운 물속에 아이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빠진 그 얼음물 속에서 급히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했고 아버지도 저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제가 천국에 가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5: 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셔. 그분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교만한 거다. 이 말씀을 한번 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1: 하지만 여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5: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 폴. 지혜를 얻고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는 건 좋은 일이다.
1: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을 얻을 방법을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위스콘신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주변의 공동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예수님과 구원과 함께 찾아오는 새 생명에 대해 저에게 전해주었죠.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제가 그들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5: 너 정말 미주리로 가기로 결심을 굳혔구나. 그렇지?
3: 네, 아버지.
5: 네 엄마가 그러던데 네가 더 이상 우리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서?
3: 성경에서 읽은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 질문이 생기게 됐어요.
5: 네 사돈의 가족들은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어. 믿음만으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3: 만약 그들이 맞다면요?
5: 그들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거기 가는 건 시간과 돈 낭비야, 폴.
3: 전 가야만 해요, 아버지. 미주리에서 우리는 미리암의 사촌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함께 성경을 공부했죠. 여러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사흘 후 새벽 2시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여셨답니다.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6: 그래요. 그게 맞아요, 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지만 실패했어요.
6: 우리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폴.
3: 하지만 우리는 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6: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단 한 분, 하나님은 그러시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들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7: 미리암, 나 그분을 찾았어. 주님을 발견했다고.
2: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폴?
7: 이제는 이해가 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 나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 미리암,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던 거 당신도 잘 알지? 하지만 이젠 나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되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3: 그때는 1983년 1월 4일 매우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지은 저의 죄를 회개했지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하이오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도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를 우리 공동체에서 제명하겠다며 위협하기에 이르렀죠. 그 후 우리는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명의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2: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폴?
3: 성경 읽는 것을 멈출 순 없어, 미리암.
2: 하지만 그 사람들 강경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대신해 성경을 해석할 권위를 주셨다고요.
3: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겐 생명이야, 미리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야.
2: 만약 당신이 계속 그 비밀 성경 공부 모임을 유지한다면 우린 따돌림을 당할 거라고요.
3: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게. 성경 공부 모임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포기 못해. 절대 못해.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어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6: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폴?
3: 네,
7: 미리암과 함께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6: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7: 이 말씀도 외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 아멘.
7: 그래서 우린 그 공동체를 떠나서 성경을 믿는 교회를 찾아 우리가 아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6: 계획이 있어요?
7: 한 이웃 주민이 우리를 도와준대요. 그 사람이 우리가 죽을 경매에 갖고 가서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매가 끝나면 제가 미리암을 데리러 갈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이웃 사람의 집에 갔고 가축들을 싣기 위해 저희 농장으로 도착했을 때 위스콘신에 계셨던 저희 부모님이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경매장에 있던 그날 종일토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리암과 장인 장모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0: 그 자리에 그들이 모두 가주기를 바라면서 심한 두통을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떠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속 남아계시기를 고집하셨습니다. 후에 저와 미리암 둘만 남게 되자 함께 기도했습니다. 약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저는 큰 더플백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조용히 우리 딸들에게 옷을 입혔죠. 우리는 발끝으로 걸어서 어두운 12월 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시간을 걸어서 이웃집에 갔죠. 제 친구가 저를 한 성도의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다른 성도들도 우리가 켄터키 베레아에 정착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한 교회를 발견했고 몇 주 내에 미리암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며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저희를 종교적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20년이 넘도록 기도해왔고 그 시점에서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가에 방문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시간 차를 몰아서 위스콘신의 부모님의 농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마침 형과 함께 건축구러미 작업을 돕고 계셨다가 제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셨죠. 아버지는 저에게 악수를 청하고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습니다.
1: 네가 보낸 카드 잘 받았다. 하지만 우린 내일 멕시코에 있는 병원에 가야 돼.
0: 두 분이 가시기 전 어머니를 꼭 뵙고 싶어서 왔어요.
1: 일가 친척들이 내일 점심 식사를 하러 여기에 올 거야. 그래서 너를 집안에 묵게 할 수는 없다.
0: 저 어머니 정말 뵙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요.
1: 네 엄마 지금 짐을 꾸리느라고 바빠. 하지만 네 엄마에게 밖으로 나와서 너를 볼 건지 내가 한번 물어봐 주마.
0: 어머니는 바깥으로 나오셨고 우리는 잠시 동안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시면 다시는 괴로우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머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머니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볼, 넌 목사가 아니야.
0: 절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1: 네가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만 않았어도 우린 이 일에 대해 좀 더 얘기할 수 있었을 거야.
0: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을 때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 너무 행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1: 아마도 네가 떠나야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0: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락만 된다면 자주 아버지를 뵈러 오고 싶어요.
1: 그래, 아마도 그게 맞는 것 같구나. 네가 성경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들 말이야.
0: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방문으로 인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저는 선교 컨퍼런스로 위스콘신에 머물러 있을 때 부모님 댁을 방문했죠.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의사도 역시 크리스천이며 저희 부모님께 복음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어머니는 1년 후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2006년에 우리는 우리의 옛 공동체에 보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대신에 종교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요.

0: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아무 의미도 평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옛 방식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계신가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뒤에 괴로움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직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0: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과연 나비가 우연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날개 달린 전사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전투의 필요를 나비와 연상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연을 장식하고 언제나 사람의 탄성을 자아내는 밝고 아름다운 생물로 나비를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나비 날개의 밝은 색깔을 짝을 부르는 목적을 가졌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열대 나비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이러한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컷 나비의 날개의 색깔을 조심스럽게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그 종들이 갖지 않는 문양을 날개에 넣기도 했습니다. 짝짓기 시기가 왔을 때 암컷들은 이런 위장된 수컷들을 다른 정상 수컷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암컷들은 수컷의 날개 색깔과 문양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양들이 어떤 실제적 목적이 있겠는가? 과학자들은 이 무늬들이 천적으로 하여금 독 있는 나비들을 피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어떤 문양들이 새들을 저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수컷 나비들은 서로 간에 공격적이고 자기 영역의 침범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비들은 아주 취약하여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싸움에서 얻는 상처들은 치명적입니다. 그리하여 실제 싸우기보다는 의례화된 전투처럼 서로 간에 자신의 날개를 과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의 편만한 기준은 결코 진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비들은 모든 아름다움의 저자이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만드신 자신의 창조세계를 장식하는 사랑스럽고 살아있는 장식물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틀린 용어를 사용함으로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말들을 입 밖에 낼 때 틀린 용어를 사용한 문서나 말 이상으로 자신과 타인의 영혼에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추하고 거짓된 단어들을 사용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고 훈계를 합니다. 바라기는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 좌석에 앉은 젊은이가 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척 실망했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청년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고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짐하기를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도 꼭 전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낮에 복음을 전했던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청년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독교에 관심이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전도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때에 다른 방법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5: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사용해서 죄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예언과 예표를 이 세상에 나타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끔찍한 일,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시험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할 때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직접 보겠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비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한 말을 들었나요? 우리가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불에 태워진다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실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삭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하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순양이나 어린 양이 없이 제사드리는 곳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과 아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음의 형벌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대신할 재물을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느 아빠가 자기 딸에게 난 그냥 운전기사일 뿐이야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어느 그 로마 군인 장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의 딸이 악기 연습을 마친 다음에 차를 타자마자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나 친구 집에 가서 오늘 밤 자도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애야, 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할지 다 알잖아. 난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잘 몰라. 엄마랑 얘기해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 이후 난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야 라는 말은 이분의 집에서 농담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계획을 잘 짜는 아내에게 자기가 어디에 있다가 언제 누구를 태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늘 물어보곤 했답니다. 10대 아이 3명을 둔 이분은 어떤 때는 택시 운전사로 부업을 하는 마치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랍니다. 심지어 가끔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대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명령을 주고 받는데 익숙한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었는데요. 자기에게 부하들을 명령할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을 이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를 말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은 권위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그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그 중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일들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런 때조차도 우리 각자의 하는 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있나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때 의사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Loneliness, 고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셨습니다. No doctor can cure it. 어떤 의사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질병 중에 어쩌면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이 고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절시키고 스스로 위축시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독이라는 질병은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고독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 고독이다. 나 자신이 미워지고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본인이 스스로 만든 소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이웃과의 단절 때문에 주어지는 고독. 무언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정작 나의 마음이 깊은 것을 나누려고 하면 그것을 나눌 대상을 찾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가진 물질적인 부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받아줄 누군가가 없다면 우리는 고독이라는 질병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진 재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목숨을 끊을까요? 인기 최절정에 있는 탤런트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할까요? 그것은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주어진 고독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지요? 아니면 외로움이나 허전함으로 방황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고독의 증상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고 그 결과 외로워하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가을이잖아요. 벌써 10월입니다. 낙엽이 지고 산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더 깊이 파고들어오는 고독감이 있죠. 특별히 형제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최백호 씨가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를 노래했겠습니까?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래야 봄이라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을을 피하고 봄을 기다린다고 해서 외로움이 떠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환경이나 계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고독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빈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 심령 속에 텅 빈 가슴을 하나님의 새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참된 의미에서의 고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생각 가운데 잡혀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축복을 안겨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최상의 축제를 준비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 중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대다수의 비유는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feast,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축제를 준비하시고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축제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를 초청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은혜와 교제를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제를 예비하시고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우리의 고독한 마음이 해결되고 더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될 참된 축복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기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축제를 벌였던 이방 신들의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린도 지역에는 주피터나 아폴로나 비너스 같은 우리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많은 제단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축제에 참석을 하고 축제가 끝난 후에 그게 바쳐진 재물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것을 피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도망치라 그런 뜻이에요. 그 근처에는 아예 얼씬거리지도 말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는 것하고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장을 다룰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아예 우상의 축제에 참석을 하고 이방신을 섬긴 후에 그 앞에 모여서 함께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 신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하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하고 번역한 이 단어가 demons, 사실은 daimonion이라고 하는 그 당시 헬라의 신들 가운데서도 잡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 그 신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자 그대로 미탈러지, 신화에 나오는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화에 나오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축제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오늘 보면은 demons,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 표현을 했고 만일 이와 같은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귀신과 한 몸이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과 교제한다고 할 때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코이노누스라는 단어, 코이노니아의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인가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죠. 일반적으로 fellowship, 교제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쉐링하고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에 가서 귀신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귀신과 나누는 교제는 음란의 교제 혹은 어두움의 코이노니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될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코이노니아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축복의 잔, 떼는 떡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사실 잔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번 있습니다. 네 번의 잔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잔, 떼는 떡은 유월절과 연결은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 참여한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앞에 말씀드린 교제와 똑같은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케이스가 되고, 만일 귀신의 축제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귀신과 하나 되어서 음란과 더러움을 나누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코이노니아가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코이노니아일까요? 음란과 어둠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의 코이노니아를 추구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음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사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잘못된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행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홀로됨의 아픔과 고독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에 참석을 하고 그분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코이노니아인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소속감이에요. Sense of belonging.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에게 소속이 되어져야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것은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매주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every Sunday 주의 만찬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11장, 12장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했는데요,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가 있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퀄리피케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소위 말해서 그 성만찬 예식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Closed Commun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닫힌 만찬이죠. 그 경우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본교회 회원들만 주의 만찬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Closed Community라고 부릅니다. 그 반면에 혹시 다른 교회 나가시든지 혹은 가끔 교회 나오시는 분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하게 하는 것을 Open Communion, 열린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본교회에서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케이스든 간에 키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 떡과 그 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을 이유도 없고 먹어봐야 아무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와야만 그분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도움자가 될 수 있고 축복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은 혼자 걷기에는 너무 타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나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여정에 꼭 함께 동력하고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치유자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전승에 하면 이분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분은 혼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고독한 가운데 계신 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가장 고독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병에 나는 병 자체가 루자가 조금씩 흐른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므로 혈루병은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누추하게 느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병. 특별히 구약 성경인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혈루병을 나병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곁에는 다가서지 않습니다.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가정도 가질 수가 없고 직업도 가질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를 시켰어요.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혼자만 살았던 인생, 사람들이 나타나면 죄인처럼 숨어야 했던 인생, 이와 같은 삶을 이 여인이 얼마 동안 했다고요? 12년 동안 해왔어요. 12년 동안 이와 같이 고독한 가운데에 홀로됨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도 보니까 얼마나 그 삶이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그에게로 전달되어져서 그 몸속에 흐르고 있던 혈루병의 근원도 치유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시니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 Jesus stopped and turned around to find her.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몸을 돌리셔서 그를 찾고자 했다, 그 뜻이.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감격이 됩니다.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바쁘고 큰 일을 많이 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한 여인 때문에 멈추었었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은 여러분과 제 삶을 위해서도 멈출 수 있는 용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에 주님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러분 때문에 얼마든지 멈추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처리가 되어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코이노니아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그분에게 먼저 속해야 합니다.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려면 동질감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위치 혹은 한몸 관계가 되어져야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기 한 몸이란 단어고 한 떡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주님 안에서 한 떡이 된다, 비록 우리의 계승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차원의 위로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신도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나만을 위한 시대, 나의 삶만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현대인들 마음속에 있어요. 나의 이웃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형제나 자매가 어떤 위치에 있든 we don't care, 우리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이것이 참된 차원의 교제를 이루게 되고 참된 차원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계속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제사 하나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은 레위기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 제사를 오늘 본문이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섯 가지 제사 제도가 있죠. 우리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제사 제도 중에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제단 앞에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는 굉장히 풍성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화목 제사를 그 예로 든 것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 peace offering,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지만 서로 인간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화목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독이 찾아오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단절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loneliness.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

0: 와 성도가 만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중한 교제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서로 연합하게 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입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장할 때 본문을 읽으시면 삼겹살을 읽기가 참 쉬우신데 삼겹줄, 세 개로 엮어진 줄은 함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파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다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서로 각자 살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리고 함께 모여서 축복하게 되면 굉장한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누는 동화 중에 멀리 가는 놀이라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하루는 바다 사자가 씨 라이언, 아주 덩치가 큰 그 씨 라이언이 있죠. 이 바다 사자가 바다 제비에게 누구 목소리가 더 멀리 가나 시합을 하자 그랬어요. 이 바다 사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우렁찹니다. 아주 호령한 우렁찬 그런 목소리고 바다 제비는 새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지지배배 작은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사자가 우리 두 소리가 누가 더 멀리 가나 얘기를 하자. 그리고 시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갈매기를 그 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바다 사자가 수평선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와! 소리를 질렀더니 웅장한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제비가 소리를 질렀는데 힘껏 외쳤지만 지지배배. 아주 나약하고 바람에 날려갈 듯 가벼운 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갈매기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도요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바다 사자 소리는 크고 웅장했는데 바다 제비 소리는 실같이 가늘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갈매기가 좀 더 멀리 날아갔어요. 이 바다 끝에 있는 섬까지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라는 말하기를 글쎄 바다 사자 소리는 듣지를 못했는데 바다 제비가 지지배배하는 소리를 들었노라고. 그래서 결국 바다 제비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실날같이 가늘픈 소리가 그 멀리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요? 비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다 제비는요 한 마리가 노래를 시작하면 그 노래를 친구 바다 제비가 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바다 제비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바다 끝까지 소리가 전달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찾게 됩니다. 혼자서 외친 소리가 아무리 크도 혼자서 외치는 소리보다 함께 더불어 부르는 노래가 더 아름답고 멀리 간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교회 사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어떤 한 영웅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된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함께 소리를 만들어가게 될 때 복음의 노래 소리가 땅끝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함께 가는 삶,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째는 먼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려면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세상과는 차별된 삶을 추구해야지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스트롱한 경고와 함께 참된 능력의 원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자, 주님의 잔은 우리 주의 만찬 석상에서 드는 잔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잔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단 앞에서 드는 잔인데 이 둘을 동시에 마실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오늘은 주의 만찬에 참석을 하고 내일은 우상의 만찬에 참석을 해서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은 우상을 노래하는 삶, 이게 과연 가능한 삶일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Syncretism.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겼고 남쪽 왕국인 유다도 우상을 섬겼어요. 둘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혐오하셨어요. 특별히 역대하 34장에 보시면은 므낫세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로색인 목상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목상을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syncretism,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이유이고 동일한 원리로 오늘날도 혼합주의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잔도 마시지 않나요? 쾌락의 잔, 음란의 잔, 탐욕의 잔을 마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상을 섬긴 자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축복의 잔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쾌락의 잔을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잔, 생수의 잔을 마시며 살아가야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된 축복의 원천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능력의 원천도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차원의 복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생수와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경고와 함께 우리 모두가 정말 붙잡아야 될 참된 능력의 원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노여워하시게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귀신의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진노를 받겠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잔을 내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겠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의 제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큰약되어져서 세상과 연결되어 살게 되면 재미있어 보이고 쾌락이 넘치는 것 같고 잠깐 마음이 만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과 연결되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은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못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인생이 connected to God, 하나님에게 연결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되면 그분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생수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참된 의미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종류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커넥티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나 앞에 주어진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참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안토니 깜폴로라는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한 분은 낸시라고 하는 한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장애자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하반신이 불구로 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한 번은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롭다거나 힘들어서 혼자 살기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저는 그 광고 내용 자체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을 장애자로 밝힌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자네요. 그러나 그 장애자가 누구를 돕겠다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짧은 광고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일주일에 3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왔고요. 전화를 받고 이 낸시와 대화만 하면 지쳤던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안토니 깜폴로 교수가 낸시에게 물었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디세이블드, 장애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그때 낸시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의 외형은 장애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의 마음이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다면 어떤 핸디캡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귀찮은 삶의 진짜 위력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피지컬한 조건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안겨주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나의 외형은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장애도 넘어서고 내 앞에 주어진 난관도 극복해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감각은 절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한참 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지역 도로를 달릴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에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속도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들의 감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대조를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송기런 강사의 가정천국을 위한 행복헌장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자, 같이 한번 오늘 주제는 행복가정의 또는 행복한 삶의 헌장이다. 행복 헌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게 이게 뭐죠? 근데 어떤 이는 붕어빵이라고 하지 않고 잉어빵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든지 보기 나름이에요. 또 그랬더니 황금빵입니까?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대로 세상이 존재할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향수식품이잖아요. 드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가가서 붕어 풀빵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인 어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걸 알고 계시죠. 한번 다들 따라하겠습니다. 햄을 철판구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난 이들이 나로 인하여 마음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뭔가 하니 가장 놀라운 또는 진정어린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어린 섬김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그러면 헐벗은 자들의 옷을 입혀주고 배고픈 줄인 자들의 이게 배를 채워주는 이것이 섬김이라고만 이해하고 있는데 진짜 섬김은 상대방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가섰더니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웃음이 안 터지는 분이 지금 계산이 안 된다는 건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부 맞죠? 어떻게 살림은 살아오셨대?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은 말이 돼야 안 돼요?
2: 안 돼요.
1: 일반적으로 안 되죠. 따진 거예요. 아, 이보시오. 당신 어떻게 한 개 300원이든 세 개 1000원을 받아요? 이랬더니, 저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CEO께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웃는데, 보세요. 붕어 풀빵 주세요 할 때는 잡상인에 불과해요. 근데 햄을 철판구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할 때는 이분이 잡상인이 아니에요.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최고 경영자 CEO가 되어 계신 거였어요.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손님, 한 개 사먹는 서민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알아듣으셨어요? 이런 상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개념 있는 상인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제 그 욕지거리가 하나 있다면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가장 큰 욕이 저 인간제가 진짜 싸가지 없다 이랬거든요. 싸가지라는 게 그냥 욕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사가지, 네 가지 이래서 그 네 가지, 사가지가 뭐냐면 인의예지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된 도리라 했는데 이게 사라지고 없으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 마냥 저게 사람 덜 대먹었다고 해서 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욕이 있다면 저거 지금 진짜 무개념이다. 개념 없다. 개념 없다.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번 더 예를 들어보죠. 아마 친구 둘이서 어느 약속 장소에 만나게 됐나 봐요. 뒤늦게 이제 친구가 허겁지겁 뛰어들려고 하는데 입구에 있던 할머니가 꽃을 팔면서 손녀딸이 아파요. 꽃 좀 사주세요. 그래서 얼른 꽃을 사들고 뛰어들어갔단 말이야. 먼저 했던 친구가 너 입구에 샀지? 할머니한테 샀지? 야 인마, 그 할머니 손녀딸 없죠?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응?
2: 속은 기분?
1: 속은 기분? 어? 대답을 안 하면 개념 없다가 돼요. 어떤 느낌? 기분 나쁘죠? 어떠세요?
3: 그래도 뭐.
1: 지금 뭔가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보세요. 이 친구의 답이 이랬어요. 잘 새겨보세요. 그래? 천만 다행이다. 아픈 손녀딸 없으니 말이야. 이게 이제 뭔가 아니 개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바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다는 건데 뭐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클로버 이러면 되는데 꼭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네 클로버. 그럼 여기도 있긴 있나요? 네?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디요? 여기 있죠? 여기에.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럼 끊임없이 네이클로버를 찾을까요? 행복? 나폴레옹이요. 전장터에서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발견한 순간 너무 신기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그러는 사이에 총알이 날아갔다고 그러죠. 거기서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 해요. 그날 이후로 이 네이크로바에 붙은 꽃말이 뭐가 되는 거 아니? 행운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이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결국 세이크로바를 짓이겨야 돼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이크로바에, 그 우리가 짓이겨 놓은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기막히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니? 뜻밖에도 개념 없는 인간들이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왜 행운 하나를 찾아 나서면서 우리 주변에 널리는 행복을 짓이겨 놓아야 되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런 점에서 우리 이 세이크로의 꽃말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Now, here. 지금 여기에. 근데 이거 영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재밌는 건 이게 아니면 no예요. 어디도 없대라는 거예요. 띄어쓰기 하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와 이제 불교, 뭐 천주교 이게 이제 종교 간에 그 신뢰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의 신뢰도가 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시죠? 이게 다 목사님 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사니까 성도 탓이라고 생각이 되고 응?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교인들한테 기도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런데 성도들이 울면서 불면서 막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래서 망해야 될 절이 안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희망을 가지라 이런 건데 교인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게. 띄어쓰기가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서 미장원에 들릴 일이 있거든 말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아줌마 파마 해주세요 이러면 이쁜 파마 나와. 근데 들어가자마자 급한 김에 자기 동생이 아줌마 파마 해주세요. 이러면 아줌마 파마가 나와. 1년 내내 뽀글뽀글 안 바뀌는.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워밍업이 끝난 줄 알고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대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다니는데 아니네요.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중세에 그 두 개의 사상적 기둥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메멘토 모리와 함께 까르페 디엠에서요.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이라는 선생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까르페 디엠이 무슨 뜻이냐? 그 seize the day. 오늘을 이제 즐겨라, 오늘을 붙잡아라, 이날을 어때요? 놓치지 마라, 이런 의미로. 그렇잖아요. 이날을 특별하게 해라,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이제 까르페 디엠이죠. 근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자꾸 우선 개념을 정하기도 전에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내일 잘하지 뭐. 내일 잘해줄게. 오늘은 바빠서 못 놀아주는데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그러잖아요. 전부 미루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들을 할 때 제일 큰 비극은 뭔가 하니 지금 그 순간에 행복을 찾고 그 순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유보한다는 건데 이거 심리학에서는 모라토리엄 신드롬이라고 해서 내일병이라 불립니다. 내일병이 뭐냐?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하면 경제 무역 용어인데 지불 유예, 지불 중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뒤로 이제 미루는 거죠. 이거 심리학에 차용했으면서 내일병이라 이랬는데 자꾸 우리는 미루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부 못한 애들의 행동 특성이 딱 하나 있죠. 시험지 받아들고 문제 풀 생각은 않고 계획 세우고 있지 자식들은. 이번 시험은 글로 먹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학, 언제부터 언제까지 암기가 뭐. 오늘은 계획 세워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뻔히 아니면서 새벽 4시 기사. 새벽 4시 일어나지나 습관이 안 돼 있는데 퍼질러 자지요. 그럼 자괘심에 또 빠져가지고 오늘은 일진이 안 좋으니까 하루만 더 제끼고. 그런 식으로 밀려서 시험 전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험 전날도 여전히 계획 세우잖아요. 네? 오늘은 밤을 새리라. 혼자 밤새는 놈 봤어요. 꼭 비슷한 것들끼리 같이 모여요. 응? 그럼 한 놈이 또 제안을 하지. 우리 밤샐 건데 라면이나 끓여먹고 시작 안 해. 라면 끓여먹고 라면 속에서 퍼져가는 만큼 몸도 함께 퍼져가죠. 그럼 한 놈이 또 특별 제안을 해요. 우리 두 시간만 쌈박하게 자고 하겠다. 그렇게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응? 미루는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좀 해보시는 얘기는 이거죠. 이 클로버라는 단어 속에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의미가 하나 있는데 러브, 사랑이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클로버가 행복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있어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작은 발견이지만 뭔가 의미를 가져다주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인생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의무는 뭘까 해서 이를테면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온 주제가 하나 있죠. 인간이 궁극적인 선 또는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다. 근데 정작 크리스천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며 무엇이 행복이냐, 출세가 행복이냐, 부자가 이제 부자 되는 게 행복이냐, 결혼하면 그럼 또 행복이냐,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죠.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이 통찰을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너무 놀라운 얘기죠. 우리 지혜 씨. 지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왜 세상에 태어났어요?
4: 행복하기.
1: 그렇죠.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뒤에 우리 앉아계신 자매님.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계신 자매님은 왜 학교는 다니고 했어요? 그렇죠.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불행해지는 거 알아, 이 자식아? 그래서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 더 하려는 얘기야. 이거 있잖아. 공부 안 하면 맨날 뭐 우리 부모들이 그냥 땅만 파고 뉴욕 하나 끌고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인마. 남의 종노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얘기를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공 뒤에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죠. 자, 직장 가지고 계세요?
5: 직장이요?
1: 직장.
5: 네. 학생입니다.
1: 학생. 직장은 또 뭐예요? 이거. 시그네처 대신. 야, 하여튼 앞에서 너무 많이 머리를 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 있다면 왜 직장을 가요? 답안지 보여주고 얘기하면 정말 결국은 돈 벌어서 뭐 하겠다냐, 뭐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직장을 얻으면 다 행복하고, 공부를 하면 다 행복하고, 결혼하면 다 행복하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시대가 열렸다고 그러고, 이제는 GNP 또는 GDP 이렇게 해서 국가 간에도 이 국민의 뭐 총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 총행복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죠. 자, 그런 점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뭘까 했을 때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거에 보면 이래요. 젊어야 한다. 남보다 잘 산다고 느껴야 한다. 많이 배워야 한다. 남과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야 한다. 종교 행사에 자주 가야 한다. 가족과 여가를 중시해야 된다. 웬만하면 크리스천이라면 다 나는 이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이쯤 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행복의 개념이 뭘까를 우리 되물어보자는 건데, 행복이란 경제학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복지학에서는 결국 복지시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거기다가 화학계에서는 황산 섭취량으로, 영양학계에서는 육류 단백질의 섭취량으로.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왜? 그게 우리 건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인쇄업자는 독서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여권 신장론자들은 여성의 권익. 자, 그래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그 정계에도 그 여성 할당제라는 게 생겨나고 그래서 30% 이상은 여성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따위잖아요. 여권 신장이 되면 그래서 그 나라의 선진국에 진입하는 순서가 빠르다 또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그 이 한국의 변화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하는데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신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성경의 66권의 성경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된 책이 몇 권이죠? 여성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진 책이 몇 권이에요? 하나? 두 권, 뭐죠? 에스더하고 룻기. 근데 최근에 신학계 그 파장이라는 게 그 여성 권익의 신장 때문인지 그 한국인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된 책이 한 권이 발견이 됐다고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숙이라고.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은 또 행복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냐 할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웃고 사느냐, 또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 가지고 저는 또 행복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제각기 저마다의 정의를 나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일반론으로 얘기했을 때 행복은 이런 요소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든지 꿈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그 골이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꿈을 지녀야 된다. 뭐 이를테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분명한 삶의 목적 아래 꿈을 가지고 기쁨을 느끼며 만족을 누리는 상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합의를 하고서 이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일반적 정의를 하자 해놓고서 얘기해 보시는 것은요, 이겁니다. 행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이론이에요. 그러면 욕구 이론이 이건 건 알고 계시죠? 우선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음식.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도 일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맛있다 그래요, 그냥? 기분 좋다, 또. 행복하다.

0: 자, 거기다 한번 보세요. 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점심을 먹었는데, 뭐가, 아예 생각보다 막 짜게 먹었는지, 목이 막 마르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를테면, 물이 여기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제 또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사람 정신없이. 이러면서 꼭 사람이 하는 소리가 물을 마시고 나서 갑자기 풀렸을 때, 이런 감탄사를 한단 말이에요. 살것 같다. 이게 무슨 상태예요? 만족스럽다 이거죠. 만족스럽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휴식도 마찬가지죠. 이 생리적 욕구에 이제 다 포함되는 건데, 여기 혹시 경상도 출신이 있어요? 한 분, 또, 둘. 근데 이 결혼은 한 거죠. 마누라란 말이 경상도에서 나온 말인 건 알아요? 그러냐고 지금 되물었죠? 마누라란 말이 경상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누라.
1: 마누라.
0: 그렇죠. 마누라. 고마 누워라. 마누라. 지금 아직도 못 알아듣는 몇 분이 있어요. 마누라. 누워라. 자, 이 말이 곧 무슨 말인 거 아니? 여성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휴식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스갯삼아 하는 얘기죠. 그러면 성수대교의 붕괴는 관리 소홀이나 공사 부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속 피로증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이랬을 때 우리는 비교급의 이 말을 이해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해요. 여자는 부서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헬라의 뜻은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여성은 그렇게 상처받기 쉽고 여성은 깨지기 쉽다. 요 얘기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연약한 줄 알아 이랬을 때 남자도 약하고 여자도 약하다는 건데 여성이 더 약하다 이 소리예요. 남자들도 잘 울어요. 잘 삐치기도 하고. 또 제같이 갱년기를 지나면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여성들은 남성성이 이렇게 강화되고 남성은 여성성이. 그래서 역전현상이 일어나죠. 갑자기 여자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응? 그 앉이고 말이지. 온순하고 고분고분하던 마누라가 어느 날 이게 거라사인의 광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이게 이제 끝나가는가, 뭐또 이런 생각에 자괴심도 빠지고, 많이 혼자 울고 막, 그래서 남자들이 슬프다, 여성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달리 남성들은 슬프다, 그래. 이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성들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휴식이 필요하고, 여성들도 휴식이 필요하는데, 사람이 못 쉬게 되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두 다리 좀 축복고 장벽을 잡았으면 좋겠다. 거기다 보세요. 중요한 건또 사람에게는 치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꼭좀 소개하고 싶은 게 결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 참 좋은 책이죠. 네. 제 책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추천하는 거는 이 저자를 제가 잘 알아요. 벌써 예, 눈치들을 다 긁은 거예요? 예. 자,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안전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욕구. 그다음 욕구. 이 욕구를 좀 이해해 놓는 게 아주 좋죠.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TBN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로 수백 개의 지역 방송국과 또한 8가지 언어로 된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JBBN 한국방송은 엄선된 찬양과 함께 코스타를 비롯한 은혜로운 집회들의 실황과 또한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복음적인 설교와 각종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과 링크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웹페이지 주소는 www.bbnradio.bbnradio.org가 되겠습니다.